아리냥 하나 받나 와르컴 되는 때는 그 안접지 람톤가 레츠 되는 가 나 신선이 산치나 남시 도시 근교 그러는 거가 남시 원단 대진년 주인공 코나 되는 하존이 되는 저디 와다라는 선이 산진 슬랑 동치르던 소흐 아 촌읍그 하르슈거던 촌읍그 사자망 치아즈거던 소싱 고룩 아 사자망 치아즈거던 데니 마스고던 유슈 종치르 천덕의 사클강망즈가양 차르삼슴당이나 칸친 리만바브지르스고그 소르니샤 칭그 사차잔드그나 가남 통화등이나 신망지르스고그 슈닝 과정 조다가 가남시 원단데 행아치냠게 지능스게 주의 설렁그 사큰데 차르삼슴바바타이나 신망지르 조동 코르트게 양급스니 코르트게 양급 제트그와티 르투그 사큰데 차르삼슴바브지르 조동 코르트게 양급스니 코르트게 양급 조브들바티 델링카그 사큰데 차르삼슴바브지르 조동 코르트게 만급스니 코르트게 양급 지기치와티 공코그 사큰데 신망지르 조동 코르트게 만급니니 코르트게 양급 지기치와티 다브제그 사큰데 칸친 디만바브지레 조동 코르트니 코르트게 양급 제그와티 유슈그 사큰데 신망지레 조동 코르트게 만급 지니 코르트게 양급 지그스미리 아르마칭그 사큰데 칸친 디만바바타이나 신망원저지레 조동 코르트게 만급 스미니 코르트게 양급 지기치그레 통릉그 사큰데 차르산슨바바나 남 통원저지레 조동 코르트게 만급 제니 코르트게 양급 종아와티 나 코르무그 사큰데 남 통원저레 조동 코르트니 코르트게 양급 종아와티 다튼게 사킨데 차르 산슨바바당 남 통원저지레 조동 코르트게 양급 숨니 코르트게 양급 주지바티 동스쿠르게 사킨데 차르 산슨바바당 남 통원저지레 조동 코르트게 양급 니니 코르트게 양급 직스마티 광동게 사킨데 차르 산슨바바당 남 통원저지레 조동 코르트게 양급 니니 코르트게 양급 주지바티 피앙게 사킨데 차르

중기 제웅스티 지요님 쇼거당 알제리냠 대학당습시니 아랑소시 당럽 장급샤브적을 아르컨들럭 동치레 럭지인 분들요 제송아 텐참인 집단도네 당니 당을 자급니지 침팅 고틀비 탑지 네틀오고 요는 당 중김제 아르젠틀랑 악당습습시니 올라 차브스지르 마자 당 르니비 르마자 아망스 르마자 지르젠칠메 브르삽튼 탑당 Chungkuri Trimji Sikharwa Kachin Thupra Timtilishe. Yuanninji Chungkuk Chik Sichi Ulohtin Jirmilinga Liglin Tatariyola. Yuanninja Tsukji Chungki Warji Rjirila Khinobadang Chizuk Lirikak Nzamtin Chung Chesibdabdangni. Yuanninjang Chungki Lirikilak Chimtin Tsukba Tujir Kandilu Tondulyola. Wangdong Mindang Wangdong Fin Tsukin Jamchilashiga.

야 뉴니비 두고총총초 아크니마 두두시구노 실르니몬디어 당영당주위 당디나 총시비가 치크 조기 딩지르가스클마 시기당나레 알랭이 제스라 가시오노 두고총총치 십대년가요라 리가치 디징긍 소이초니 실르마즈급 정주 영나랑가 파사 파이크 파마긍 글름나요노가 양스타마즈급 정주 특시 개치너 파만 함치게 영 공구리요지 아랑일 총시디스 워치가 치사므노가 알라땅 알라잉 아양타 녜무터가 랑가 워치가 질란 죽탐나 시기니 워치터 어디탕은 잘롱송주 아니니 올랑가 타몽마임비 소진르기니인데잉 진진이트크리 리드나 주구총총 성마가 영 이월드 아르니코도 카탕 참노가 실럼 망아즈글린 히주드 시게치너 리드나 실러인지나인 크게 탐모마인비 캐치즈고노 지그니 가양스탄데 시피로 카탕 참니 아니니 시피 갑슈군데 인지나 군두이 탐니 섬니 시피 알츠크초나 나치 히고노가 시샤 망아즈 토르능 뎀비고니 크게 종탑가 리드나 탕디 조기 징질근능아 영 주구총총와 랑초글랑노가 실러 토르근가 미뚝세고는데 제때 고르시요. 조고총총 상마 존지나 토르근가 미뚝 아 단지나 머리크 마웅와 능기스 파마가 야투게니 야코가 형라라. 데나 나 총 이월드 토르근근 지비 미뚝다 영나 토르근근 지비 젠트치르고나 아른가 파사 파일 니 가신 요주 아른가 파마라 쯤죽 요주 아른가 파르큰 마이가 똥아 요주 다시게 개치는 던지는 도미 차진영이라 리드나치 토르근금 미토세고노 실르녜문디 신년주일 두고총총치 롬밤나 년비쇼르트 요코즈가 중아 아 다초르니클링 히소나 조키 징르그 클마시그라 부다르짐라 실르녜뉴가 너고 두고총총 망아즈크 주 깽그 남아 띠인제나 리그시요

야녕이비 조금 청청소 공리지나 같이 나충지와 아 다른 초그 정도가 실어 돌근거 매독세고는데 년당날 아리 실학식 년무들이 조금 청청 참마게 예고스게 정 타비요지래 다나 순이치 링든 조마게 정도가 실어 시충근 남카세고는데 년아당아 나충시비가 책그 잔충니와 티바가 지금나시나 참모르 그다음 마치겐 조은탕 요노 능기서 나스템라 시중한 인조가 노그 조금 청청 참마게 지게지그라 아주 대박이야 지금은 아시기야.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리제레
1: 새로운 담오시 얼굴주나 마루에 넘을까 얼굴을 채속고 낸다 있느리
2: 얼굴을 차치 아니서둠 얼굴중 차치 인조그렸음
0: 야 단속지 주소너레 어쩌마 레마 유엔주리
1: 새로운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 지금 서송실 우덴적 기사 샘서송
3: 어종다회 앞이 흑진으로인
4: 흑샤빠 보이 잔차인
5: 대여도 원이 가져인
6: 정보 청청토 다다 최초 나총시

야 닝니위 두고총총초 다스타치즈가 산진능 전반된지나 나총시비가 측근 지티 참바 리비 가르콩인 등디 리비 가르콩거나 나총시비 대통진 신고 쭉크촌니 차름 등디비 희샤 고르즈긴지나 참망고 쭉지인 디안치니 시흐슴 제룩은 덥질이다땡이 잠릉나 멍더쩌구이 찬예 리바와 아 데나 소훈 제모 플라토시 고노는데가 담지스가르디즈 참망고 쭉주일 두고총총 참마게 싶던 용고

레이트나 조금 총총 참마게 영탕디나 총시비가 측근나 제트고디오노가 단지나 럭실 다니 조기 팅저근한 고디오노가 시라 티파 가르치근한 고디오노가 나르템라시 종 리피 카르콩근한니 고디오노가 리탕업진 히 디안친 지나영 잠릉 것이 친구 쫄든다 인지나영 머지죠 나등 찬다노 희샤 망아즈 어른그 잠비 노라 더스위 주더시 개치 리드나 통디 나총시비가 슬림츠 디츠가 근거 동섬다 닌조렌타 통디 논점바 등 좀주과 보자르기미 좀중간 카와 사르자자 히노르 소이 다르카와 시글로이 제시브 다르카와 응적체런 소노브렌치 나솔림츠 지마가 토니 양처트 규일 다나 니쿠케디 무시

0: 홍위 탭섬자 노르버드디
1: 나이체라 저크르젠시기 람드그실
0: 삼시크르비 알름자 고무두디
1: 나이체라 저크르젠시기 스마실
0: 소브린저크

야조란지 다른 거 소송 그 제시하는 거 찬반되는 아니 쓰시기다가 다른 거 찬반들 고브릭시오비 낭돈 조진지나 총종 도마가 소중 거 조안들 시승시트 아 대인 다디다나 다 다른 거 레츤디나 총종 도마 아믹슬그 다 나 소총 등 등이 마음증 거 좀 반다 그 지치 소중 남바 그 그 갈성 다른 거 소린 좋아 등 등비 소중 거 안에 쓴다 주 치무즈 거리 양난 디나나 그 그 저지 요슨 예고 사가 안을 건강스 요크 등 이진 그 망지 같다니 양다 저지 요슨 예주 그 탑름 치즈 견난 저거 요크 도중에 테니 갑다이 진디다나 다 코니셰 코노 침드가난 바동 도중난 바 게쪽 탐치 그 양갑단데 조치 년주가 고르급즈라 디춘데랑랑 그집 자주 손렌즈기 주레바인 대통 소르다 영 랑랑 그다 워질 중고누 고레나 초거더니 제치 게르그난 바이나 초거 탐치고 단 초왕이 그 냠뇽 거스당나 냥나든 간라 간즈기 요크 데른 가당즈 조진데 등튼비 칸노랑 진데 카사랑진 그 갑다이 삼나 요나영 갑든 그 줄레친 타동 근거끌음디 카프로나 추가 대친 타동 근거 카프랑 정 틀거든 찍 드슴 니르 가슴 드는 가라 다니 틀거든 찍 드슴 니르 가슴 드는 찍 틀거든 찍 드슴 니르 가슴 틀 안다 드겐타

0: 어, 야야야 고다 고다. 다도 있는데 다탕 소리 이제 그 돈돈 바가 너무 이지 꼴값 진짜 그 다탕마 아 가마서는 지금 시그널 갑다 그런 거 지금 삼수 드시는데 어 내가 다탕 영어 찍는데 좀 통도 지트 정도인데 그런 거 삼수 드시고 또나 다디 글랑지 소운다 오인지는 어 가르탕테랑 총장 돈마 그런 거 로좀 그 샤와네 지금 쓰는 지도 놓다 탄로 뜨는 시에나 하치르 셴바르 럭도노 센드르 돈무스킹이 택기지 사다에 주팅무젠타 센타나 타고니 돈즈바기 지트와 토만데 인타나 아 카르톤테랑 그 소마즈가 손은 손은데 도종 그시구나 내 지금 도종 그시군데 고아 쳇터르나 주크토 세고 그 인타나 다처튼 그 수 도종의 주샤완데 인타나 그 수포증근디 보수그나나 아 세타나 지금 테파 마스 스타무그마스 도메 옌나시흐송 아타르트 다지그러니 그 녀치 그 람칸데 오서덴 바브 용주 나나라니 그 마웅 그 풍듬 수치 그 쇼과타우도 용주 쳇다 다우시 녀럽 그 녀럽니 녀럽어라 녀럽 천지 그 왔던디 아 티파자네 아 롬녀르 그 샤와는 지꾸니 어 드무 그래 자타 다지 카타 테롱 그 수 아 롭타 그 소아 니근디 네트른딘 아 테오나 지 카타 테롱 그 수 나총고 로만다 몽아도 지 롭종 그 네트른데 지 선언도 지금도 내처럼도 지금 잡치는 거 잡듬을 같은 거 그 뒤에 그다 다 주카통 때런 거 내가 근데 지금 카페 되는 지금 소소 그 랩탑 되나 소소 그 탑람 되나 근데 지금 쇼 컨테네 아직 집집 간라 컨텐츠 예고나 에나 삼치 그 체조 너무 그렇게 그 마르토 다 카통 때런 거 소소만 더 줄 소정 되지 시험반도 올라 아직 그런 그런 거 아직 예치면 이런 그런 거 거싱도 맨네 아 다나직 도중 그 샤반데 지 요르트비 역이오니 아 야나지 그 적속 소저름 그 아 사업적도 순에 지 도중한데 소슈로 역도니 남바 너무가 네트리아지 아 강라 강탄지 숑게요 아 나자 무데 네트르데 지 삼르로 지치오 소나 아 로만데 certain 그 지 아 도중 에주 코르캄데 지 아 혼조니 야나지 리섬 니가 지 데토마요니 너무가 네톤 삽진 좀 아 마셔빙이와요 메크 세지랑가 삼처 뜨무르로 놓다니다 아 라진도모도 지 진노연 떠인다
1: 지 지지지 제대로 공나가는 것이 고노다 티용나 지 총정 도마 너주 소리 도중 거니 쓰라 티용나 지 조아 냠고니 가는 요금이니 지지 도중디 신발로 고노가 능츠니 쓴다 무조 요크시 고거다 너무 거니 쓰지 요구주게 짐슨 자와다 강아르글이가 삼치츠그리
0: 단대 이제는 이따 당근디 좀 통디나나 쇼그전이 지 베이스서 건데모디 지 알라마지로 삼요 다 쇼통 뭐지나 소마 라니크 지르친 데르글이 파르 쇼 니와 뭐지나 첨덕 그 쇼니 르글이 파 다니 쇼 삼바 뭐지나 소다긴이 테네 르글이 파 그 쇼 지와 뭐지나 쳇속 그 코릭 달라 르글이 파 뜨무디인 지 쇼 제네 아 라진데 노스기 우타가다 년다 지 고름타르 피치 제나 동모 소마 랑이 지르친 데르다 로마 랑이 지르친 데인지나 지 소마 랑 노테니 아 로브종 그 쇼니 지 토너 맨이 다 토너 맨인데 저센로 카르톤테랑디 로중 그 쇼크노식 지식 지그 특근 잔소 하정 지그 델라티프튼 그 지 쇼크콘타나 아지 노식 그 뭐가도 책도 놓답 그 달로마링가리 다지 노식 때들라 지 그분 어떤 마타바 다섬 그 거식 야나 섬 그 그렇게 나르식는 놓 소소 놓답 그다 로중 내지 토너 맨이 팀은지르도니 팀은체 그 야지 그런가 라니라 지금 네컵 그 지금 담카 존섬디 쇼탄나 안데 지금 흐동데 도토 못탑니 아 도무 지금 화심 지다위 나서 안도무요 트케오 그 디스엔거 한지 디스엔 시크도 잡케오 그 팀츠케타 지금 랑랑 아 랑가 랑싱그니와 다랑가 어드게 주야나 랑축그니와 든 하정거 지금 시엔거 달로 아 로마 조 로중 그 소이 촌다나 지금 아 남진 랑가 하마토나 기긴 라스피 스타트고 이마데나 지금 rāngchuk niwānta mēn jū nī tōmūga nē tsarukku nō tāka yō lōmā rāngdō nē tēnī chīg lōbjōngu shūba chīg nā tō nāngdō mēn jū nī lōbjōngu shūba sānā chīg dō nōgō tōmūga nāngsānda wō chak yōka tā wā tōmūga rā tōmūga ka chēngu tā sāngzō nē tā lōmā rāngsānga tā chīg nē lōbjōngu yō mēshī tā wā nē lōbjōngu mātab ka sē jīnā tā tā ngā 내가 놓고 또 다 카르톤테랑

0: 아주 로종 그 그그 소존노다 그 카퍼크 아 디노 아양 존노디 디타 로종 그 쇼가시 그그던 워치스 니칭 그스튼 그오네 다치 카퍼크 그냥 통단 너무 디노나 아나 지 로스트 그 쇼가 아나 지 찬튼 어자는 전에 장보 너무 디토니 다치 샘칸도 저손 달레바는 그 코르쇼크트 카톤 지 젠바크 그 쇼가 저손 다 로종 디디나 하르 디 토파 군의 센도 너무 그 자존 나 뜨거 담지다 엄마 랑이 그저진지 그세
1: 아리
0: 너네다 쇼 니와 문준나 다 첨성 그저진데 지그럭리 바래다 첨성 그저진데 인지나 아 쇼식니달 첨덕은디 랑 그쳐서고 다 엄마한테 아 망완아 지 아 녀든 총주 쳇스고가 되지 랑가 하만디 아 쳇든노 돈보고 돈이 단득 랑가 버튼도 직속중에 주 뜨무가 상동이 때네 딱 노시 가망스 그쳇 아, 더니다티 점상망치와서 가르쳤더니 흡사트를 알아듣는다. 너무 시큰지기도 가. 안다요. 어쨌든 디랑 위트인데 소통해주 디크크 무견적으로 했자요. 아, 쇼크젠바드니요 독쇼크니완도 톤난달 후만데 소종하지 선망 시주 대지 여전로 뭐 섞여오고.
1: 더니다
0: 참도 라라즈크다 지 아, 롭티난 거지 카르마라 카르타란데 참본데 아, 도난도 예주 마소 내다 조종고 돈이 직접 드린데 양주 여러분 탄다는 그 요탄나 달 랑고 위트데 치존주에 립다에 지다 내다 럭거다지 아 젠바트 더셀렌주 더셀렌주인데 또 랑고 촌디그 그 냠용 것도네 시에는 요나지 치 스테라 점세 선거사 이거 지게 거는 주다 아름 지게 독세주는 또 전부 디시아 탄다 아 랑가 당도고 잠나 아 시그 세메치 멤버 멤버 다 도무 이스 더 수트나야 지금 노신도 스토테 시그 삼치 다니다 타나 도마 디 그르크 샘근 전탕 거스타니 아 다소 정도 하마근 도로 터치드라 삼치부 디 니선 정도 테나 다니다 도마 디 니테네다 소존은 파미 쳇 쳇바다오 야나 기르긴 그 쳇 쳇바다오 도무 니선도 토네야 지와고 메사 더 지기고 다니 그냥 그 다 참들 라라 그런 거 위트인데
1: 아 시르충도 텔레그라스 지 팀을 비우고 다 더 지도 단데 타오는 지나 지 아 첨상 라라즈게 아 타그 로브종기 쇼니 렌던도 돈조 쩍선 와네 라라즈게 한테 지 돈노 메주 마선 다 런기 위트 특실랑 하주 마선 다 카퍼든 동디 타 치모 가야네 대지 촌든 메바 자연들 녹당 쇼니 아 단데 타 치무 질기 있다 아 단 카퍼든 런기 로마 치오테는 소나 지 나모른 대지 카퍼르 라 도무 가야선 난 할라이코니 더 넥스 챔년 넘게 야랑지메니 어떤 무에 나 다른지 첨덕디 대지 도나도 메에나 자연 나타나지 근데 무가 시가 적거든 온다요 아 첨상 근이 되게 잘 챙기려서 더 내다 쇼크선 바 문제는 첨상 그 잘 챙기는 데지 첨상 디나나 지 도크메바 디르친메바 아 첨상 그 고린데 참튼만바 첨상데 셔다 넘근 가라 담은 나 투유바 연아지 첨상 대지 돈진 시와다오 너무 그렇다네요
0: 랑그티 첨상 그 비트데 소정 쇼나 투안 메치부 저친들 녹식 접고 그 삼치 뜸어들 뜸우게 저친 나 속라 텐디다 아 로만디 소정 쇼나 다 로틱 지금 예타 메니 아 다나 소슈르 예라 삼고니 아수 아 덥적산이 지금 보마서 진우이나 라락 뜸선의 요크 아 네크유나 아마 마르토 레칼레나 요노 마르 티스 양가 땅가 소정 예라 마삼 그 뜻 그 나셔라 소니 아마 저거 예를 삼고 센치는데 너무 욕 그때 전부 또 따온 지네 아직 소중대 직시엔 발로 봐요 나 소중라 선랑 지와 나는 우 먹비 즉 실제 먹비 너무 그 직셈 컴션 치게 즉 저도 그 삼치 아 나서 딱 지기
1: 리야
0: 아 다니다 쇼 지금 이선 바 문제는 다 속자 그 저친 딱 지기 다 속자 그 저친데 저탄 거 지금 저친 좀 난 거 살친부 이도 레타요 지금 카르탄 테랑 그 아 네오 브라다 아직 그 소프트웨어 디글럼킹이 테크 너무 득시나요 지 근데 장보 나서는데 시나 스타디미드 니가 욕 아 레드 다치그런 그 삼처드 시츠그직 시나 특히 쇼크직인데나 지 아 로브티나나 로마치운디 그그 로종 그 코로나노 제주 마스 아 너무 삼고 다 젠덴 그 아 로브티나나 론던 젠다만나 또네다 사쿼트 지글렌 젠다만나 또 너무 욕 같다네다 티트 그리리젠트다 아, 네 카르마가 차내 있는 딱당적에 있는 아, 드물이 대인당디다 다 도마데 노치는도 치주 마송다 띠르진 거 도정디 터나 샤와데 아치 당론는 거 이사 먼저니 아, 도무스 그 차다 샤주 띠르진 거다 아, 대요 노치게 저친도 그치기도 gachin ge lojo te chen ge yadi chongtom chongtom yona te chi ye chin ge no chen chu ge no ye chu tar chi ge sam ge tani ta so man di kartan teron chirtan ge su bo man da sem kham ge ndo chi ge ma sha ga ngen che ge shai ge da tang sang ge shai ge ni ga sem kham ge tok ge no chi ge na chu ge sem kham di ji khu ge lo ge na chu ge ge chi tang le ndo ye ma tham ni tu mo ge sem kham chong ji mang ge ngen che ge so na chi ᱡᱟᱭᱡ ᱵᱤᱪᱤᱜ ᱠᱚ ᱥᱮᱢᱠᱟᱢ ᱱᱟᱫᱟᱜ ᱢᱟᱛᱚᱵᱮ ᱪᱤᱜ ᱛᱚ ᱱᱤᱜ ᱛᱚ ᱛᱚ ᱪᱤᱱ ᱥᱚᱱ ᱛᱚ ᱥᱮ ᱡᱤᱛᱤᱢᱩ ᱦᱟᱡᱟᱝ ᱜᱮ ᱧᱚᱱ ᱧᱚᱨᱟ ᱥᱩ ᱠᱚᱭᱤᱱᱟ
2: ᱟᱨᱮ
0: ᱫᱮᱛᱚ ᱛᱟᱱ ᱥᱚᱱ ᱛᱚ ᱡᱟᱢ ᱵᱩᱛᱤ ᱨᱤᱜ ᱛᱚ ᱠᱚᱡ ᱢᱟᱝ ᱫᱮ ᱡᱟᱢ ᱵᱩᱱᱫᱟ ᱭᱟ ᱪᱤ ᱥᱮᱢᱠᱟᱢ ᱧᱩᱢ ᱡᱤᱠ ᱛᱚ ᱱᱟ ᱪᱤ ᱣᱟᱜ ᱢᱮᱱᱤ ᱟ ᱞᱟᱠᱣᱟᱨ ᱛᱚ ᱪᱤ ᱥᱚ ᱥᱩ ᱜᱮ ᱫᱮᱱᱟ ᱪᱚ ᱠᱤᱱ ᱠᱟᱨ ᱠᱚ ᱥᱮᱢ ᱜᱮ ᱴᱮᱱᱥᱟᱱ ᱨᱩ ᱛᱚ ᱱᱮ ᱟ ᱪᱤ ᱴᱮᱱᱥᱟ ᱠᱷᱟᱭᱨ ᱠᱚ ᱛᱚ ᱱᱟ ᱪᱤ ᱣᱟᱜ ᱢᱮᱱᱤ ᱟᱭᱱᱟ ᱥᱟᱢ ᱪᱤ ᱛᱩᱢᱩ ᱭᱚ ᱠᱚ ᱛᱤᱨ ᱥᱮᱱ ᱜᱮᱛᱟ ᱟ ᱥᱩ ᱞᱚᱢᱟᱱ ᱫᱟ ᱪᱚ ᱪᱮᱨ ᱛᱚ ᱪᱮᱨ ᱛᱟᱱ ᱫᱚ Tanita, Jarkara Pamka Nigashonji, you know. Garchu Chirdon, Samaj, Tonlin, Yaguno, Domug Tornichi, also the Gutan, Tainachik, under the Sanchi, Pamka, Narchikatoni, Tamchipu, the Hosoma, Maimba, Domug Tornichi, so soon the Gutana, under the Sanchi, Turchigin.
2: Lady.
0: Tanita Tigati, Rangaranga Ranchu Matun, the Jambunde, Lojona, Rang. Mawaan tsu chikin di lamka yinno. Ranga pindin tsaagun. Sobjong ee juun dhikindak, jeng chetim manno. Rangit pierji yonju chetim yinba. Tasu gu tukhni chik gorkun longhig sobsu ritaana. Yaan te jokhsaane chik semgam nimdriki shoga chik santukhra ayura samchit. Shoktak chik yin.
2: Riya.
0: Tanita chamsanga sobsu nda chilaga tongju ta ta chik gongne chepa. Chamsanga nitek ta chamsakka shetab manrikwa. Tanita chamsanga chik dirti dhyanba, tukar dhyanba, manu dhyanba, ti chukni zabzabin. Tanita, xo chamdag ndi, di loma ga tachik ni kongno chino, lisam ni ga de thong e chon, di thogata, xiga xo rang zangu. Di hancho nita, chamdag ndi, anik jang rang luk xiga chigi, rangu. Da rangu vitrin da sorchon e na, shok, kanga shokna njun niyo na, ti chukha sorchon e jo. Rang rang di, kanga zang za na, ta chigi jachang rang luk ya thamna, ᱛᱟ ᱟᱱᱛᱤᱜᱟ ᱥᱟᱢᱪᱤ ᱛᱟᱨᱟ ᱢᱟᱨᱛᱚᱜ ᱛᱟ ᱛᱤᱨᱡᱤᱝ ᱡᱤᱝᱨᱤ ᱪᱟᱝ ᱪᱟᱝ ᱫᱟ ᱨᱟᱱᱟ ᱞᱚᱡᱚᱝ ᱢᱤᱛᱮ ᱠᱨᱚᱱᱤ ᱢᱩᱠᱥᱟᱱ ᱨᱮ ᱞᱚᱫᱟᱱ ᱛᱟᱱ ᱛᱟᱱᱤ ᱛᱟᱜ ᱡᱮᱢᱵᱟᱜ ᱥᱚᱜᱟ ᱛᱚᱱᱟ ᱢᱮᱭᱟᱱ ᱛᱟᱱᱤ ᱛᱟ ᱛᱟᱨᱩ ᱪᱤ ᱠᱟᱪᱷᱤᱝ ᱨᱩᱱᱩ ᱛᱟᱜ ᱫᱮᱨᱟᱝ ᱜᱤᱛᱤᱜ ᱫᱮ ᱛᱟᱜᱤᱨ ᱜᱮᱱ ᱱᱟ ᱪᱷᱟᱢᱫᱟᱜ ᱮᱱᱟ ᱪᱤ ᱠᱟᱨᱞᱚᱱ ᱮ ᱡᱩ ᱛᱚᱯᱟ ᱮ ᱡᱩ ᱫᱟ ᱦᱟᱡᱟᱝ ᱜᱮ ᱪᱤ ᱥᱚᱨᱮ ᱥᱟᱱ ᱪᱤ ᱛᱩᱢᱩᱨᱮ ᱛᱩᱢᱩ ᱫᱤᱜ ᱛᱚᱠᱱᱤ ᱛᱟ ᱪᱤ ᱠᱩᱢᱵᱟᱱ ᱨᱩᱱᱩ ᱪᱷᱚᱝ ᱪᱷᱚᱝ ᱪᱷᱚᱝ ᱪᱷᱚᱝ ᱱᱤ ᱠᱚᱭᱱᱟ ᱭᱚᱱᱟ ᱛᱟ ᱛᱤ ᱪᱷᱟᱢᱥᱟᱝ ᱜᱤᱛᱮ ᱱᱟ ᱛᱤ ᱛᱚᱜᱟ ᱪᱤ ᱡᱤᱵᱡᱤᱱ ᱨᱮ ᱞᱮᱠᱪᱤᱱ ᱨᱮ ᱱᱚᱭᱚ ᱡᱩᱪᱷᱟ ᱯᱟᱱᱛᱚ ᱮᱭᱨᱮ ᱥᱟᱢᱪᱤᱞ ᱛᱚᱜ ᱪᱤᱠᱨᱮ
2: ᱨᱤᱭᱟ
0: ᱟᱭᱟ ᱛᱟᱱᱤᱛᱟ ᱛᱟ ᱥᱚᱠ ᱥᱚᱢᱵᱟ ᱢᱚᱱᱡᱱᱟᱛᱤ ᱥᱚᱵᱴᱤ ᱥᱚᱵᱥᱤ ᱞᱮᱠᱪᱤᱱ ᱫᱮ ᱪᱤᱠᱨᱮ ᱛᱟ ᱛᱟ ᱪᱤ ᱯᱚᱱᱮ ᱥᱮ ᱯᱟᱛᱨᱮ ᱛᱟ ᱪᱤ ᱪᱟᱨᱛᱟᱝ ᱜᱮ ᱞᱚᱢᱟ ᱥᱩ ᱠᱷᱟᱨᱩ ᱡᱮᱱᱚ ᱛᱟ ᱚᱱᱮ ᱛᱚᱱ ᱠᱷᱤᱜᱤᱱ ᱛᱟ ᱛᱟᱱᱤᱛᱟ ᱛᱷᱟᱛᱟ ᱵᱨᱮᱱ ᱫᱚᱢᱩᱱ ᱫᱤ ᱛᱚᱠᱱᱟ ᱭᱟ ᱪᱤ ᱡᱤᱡᱨᱤ ᱮᱜᱩᱥᱟ ᱫᱚᱢᱚ ᱭᱚᱱᱟ ᱪᱟᱢᱵᱚ ᱫᱟᱨᱤ ᱛᱟᱱᱫᱟ ᱥᱩᱭᱤᱱ ᱡᱱᱟ ᱪᱤ ᱦᱚᱪᱚ ᱟᱱᱫᱤ ᱥᱚᱵᱴᱤ ᱞᱚᱵᱥᱩᱱ ᱫᱮ ᱫᱤ ᱢᱚᱜᱡᱤᱨ ᱥᱚᱨᱪᱚᱱ ᱮᱡᱚ ᱢᱚᱜᱥᱤ ᱠᱟᱱᱪᱩ ᱥᱚᱨᱪᱚᱱ ᱮᱡᱚ ᱛᱟᱱᱤᱛᱟ ᱞᱟᱠᱣᱟᱨ ᱛᱟᱪᱤ ᱥᱮᱣᱟ ᱜᱟᱱᱟᱱᱤ ᱥᱮᱣᱟ ᱫᱚ ᱥᱚᱨᱪᱚᱱ ᱮᱡᱚ ᱛᱟᱥᱩᱪᱤ ᱠᱟᱪᱤ ᱥᱟᱢᱪᱤᱞ ᱛᱟᱪᱤ ᱛᱟᱱᱤᱛᱟ ᱞᱚᱵᱪᱩ ᱠᱤ ᱡᱮᱨᱢ ᱜᱩᱴᱷᱩᱱᱤ ᱜᱤᱨᱜᱮᱱ ᱡᱤᱱᱟ ᱫᱷᱚᱢᱟ ᱥᱚ ᱨᱟᱢᱵᱟ ᱦᱟᱭᱩ ᱜᱚᱱᱤ ᱥᱚᱨᱪᱚᱱ ᱤᱱᱟ ᱟᱱᱡᱤ ᱥᱟᱢᱪᱤᱞ ᱛᱟ ᱞᱚᱜ ᱨᱟᱢᱫᱟᱱ ᱛᱟᱥᱢᱟ ᱠᱟᱱᱞᱟ ᱠᱟᱱᱥᱩᱱ ᱜᱩᱜᱚᱱᱤ ᱪᱤ ᱫᱤ ᱞᱚᱵᱥᱩ ᱡᱮᱠᱛᱟᱱ ᱭᱟᱱᱟ ᱫᱤ ᱤᱨᱥᱟ ᱴᱚᱛᱟᱱ ᱛᱟᱥᱩ ᱛᱷᱱᱤ ᱪᱤ ᱨᱟᱢᱵᱟ garna tina andiga sanchit also che de lochin nam na sabje chi lochun zonga ti kol hawa se jut jang bo te ta tar pe chi yona andiga sanchit ti ta mar to ti sho kang the ne chi tar ta na no chi na do che won ne ti chen ga ta di girgen nam ba yana ta ne ta girgen zi yana ne wor ta chi chamdag zi ne te kin dang ja chamdag dang girgen higa yana ta harchne chi samlo tang sa ko dan don tho sa chi ge yog san chi tim ge re
2: ge
0: ji nan ji na chi na ta o gen ji na chi girge yo yin ba chamdag yo yin ba tim re ta rang wo chi ta ta o gen ji na rang wi ti ta cha lob ti na ne chi cha ko no chi no no to ju ma so a le cha ju ju ma so ta o tim ji na yo te chi men te pi sem khang jong ji tim yog re da yo rang rang girge ng ti ta wi ta ndo ro so na loma chu ti lo jung gan gan kete tamu te har chen dan da ro jag matam ni tamu gar ti chen ga da rang ga sam tamu chamdag yang yin ba chamdag yang yin la gi yang yin ba tamu gi ni te kan da ja ma ta ta ga chu shi jun di 알루마스 겐크르 양지를 토그나 죽고 하나 지금 로수 적당 상당 건강 때문에 지금 하정 그 지금 인삼의 용지를 삼지 그때와야 이제

0: 야 쪽보 데모
1: 군드바 데모
0: 야 데모 야 초테른 글리 신디나 아식달이 일와 쳇틴 야글랑 비켈 섬좀 즈가 착즈인 조고스 군우 갈런다 서자 그르기
1: 어스터 군즘바 토마드 치즈 분
0: 야 타니
1: 근데 마운드 그리워
0: 마운드 쳇그 일와 서가 마운드
1: Let's go.
0: Yeah, Dimo.

0: 야 저거 데모
1: 데모인가
0: 데모
1: 그럼
0: 뭐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1: 먼저 또 당초 소유자를 특동화 세무도마 특성부 소유자를 리콘 만나 용화 샤란도 온지 원더나 끝내는
0: 야 과든지
1: 아니 또 때문에 또 개그 남봐요 리콘 대통령 조치도 가득할 걸 찍었네
0: 그래
1: 그냥 그 용화요 찍었네요 리스 지금 오는 거야 이 콘 토목 아까 샴바지 먹잖아
0: 이 콘 토목
1: Ole.
0: Ya, kabji mi resna kot gila dimo.
1: Oh, ya, ya, kotin ste dimo.

0: 야 쪽보 데모
1: 어 그것도 봐 데모
0: 데모 데모
1: 린스 지금이 나가 관군다 직선 손이 냠는 거 동네도 나와 그럼
0: 관군다 직선 손이가
1: 어야 강릉도 나 쪽거
0: 직선 손이가 강릉도라래
1: 어야
0: 야 갑자기 미리 쓰나 코트가 데모
1: 야 데모

야 도코나바 테나 테랑글리 쯩디능 떠영 엔컨코 문요아즈 기시기들이 갑지미리 쯩나라니 키냐나 도누 글라통레 영 도는 라스파기 니리와샤타 테나리와라 든드무자토노크 테나 와르쿰디 가치 테랑글리 쯩데게 치토민 참디르 지로 쯩딘자글릉비 실 쯩줌즈가 차린 주고스고노가 말냐몬디 냠거로 뉴질랜드가 테랑거 Kabsarvi Tatungu Lesundaga Lirgu Angisil Jejuyen

야트코나바 데나 테릉그 리슨디 나냐 컨트포 마뇽와즈 시기달리 캅지미레스 나리와샬리 아타카 컨타 데나 쳇텅그타 카르송 테릉그 리슨 나 싱킹그 냐 컨트포 멍치 히즈긴이나 나 파트르니나 다리와샤 쭈그 밀트리 데나 리와크 카컨다 오크 리와샤 싱킹그 토보나 캅지미레스 나 페퍼 가브스스 데나 와크문디 나시 테릉그 리슨 데고 코브디기 오노 타르트 라마디기 다양글랑비 파이 제스티와스 군노그지 냐몬더 코브기키인 나바소그 튼든 동참비

나 초르 튼 치바네 다막니 임비 디르진지 츠위초니 콩커버 도즘숑지 한이스 파미 종라신니 참제 땅 스샤샤지르 곰기드라 파머르 젠렌지 땅지 탑담반네 남영 생큼 마트가 빠르 야르브 차텐지 버티티샤지디힌

야 대난 참되는 아치 문터도 영어진터 검무미리스는 아신킨지 조보시크레와 다르틀마 세종치크 릉비 상마라스구누그 세르근디 냠거로뇽지엘

야, 저들 신참제 형님이 나 청무시 죽어서 최초 청마 대모이나. 저시담비 혼도로 문득은 저크통도가 다당이 다양 초청망아 초 담웅아근노게 히르게 제라 청청어때 저는 워클라 롱친지 최대철 나청시 동남라 거득시비 나청시비르가슬 타통린스능니 산튼좀송 나이나 린스능은 돈슨바 아치노르초인

0: 히르 가르 초신 자위 가르콩
1: 로리가 로그식리 니리 가르콩
0: 히립저 데모 조위 가르콩
1: 로시저 제충 자위 가르콩
2: 나초 로른 단세 아르피 가르콩
3: 조보 총총초 다타 치초 나초 시피에 가르틀 렘친저 아르피 가르콩 거 참프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4: 야트보총총서 디나 니기터랑아서 나총시베 가츨 타통린슨데가 참바흐슨바 르그비 가르콩가나가시기주엘 데른가 르그비 가르콩가 참바 총운데가나 주보총총서등 르기스 주보총총시 파마남베 시비 회룩가 쇼능소 탑세니 침송소시테크 히샤트모시기 냠출샤 토수와시기 혼칠 스카찬 던다식 송뇽 회르그는 체근으로 토미르샤비 타브히 르그티흐임비 시비 회르그 존흥 송아당 시바 회르그라 가신 제바나 파미 워트라능위 치 렌틀지 르그티테레라 첨성 소수 람롱드 송문제 아자마식 징레서 시바 회르그라 가와나 시정증 토티 토스 등등나 알라스키 판토치라 얼굴을 하치기등 토튼 르그치르 제타식리 데위정 시바가 마치라 촌나 아담지지 판토요바나 회르글라 알가신 치제데레스 시바 회르글라 알가신 체나 아릉가 마웅위 레흥라 저와동 타프마슬 시비 치긍가 아름르제

시바 릴 하밍응니 회로라 가신 치브른 제슬 시바 머치그 회로라 토머른 집에 치나 밤이 회티븐 뎀뉴라 흥주고 셉츠샤기데 회티브진 능튼땅 회티브그 시그 조스타소 시비 심큼땅 튼제 탑라주와리 마타마츠 므능게 회티브 정호땅 이그보 르그보소 고추 TV 회티브 데르그 뎀뉴샤메 소 시바게 조아땅 찬흥담발라 땅돌샤기 아자이클람니 톱수 톰흠 톱수게 회티브 흔드 망부여라 잉 스퍼데 너슈스 TV징 정가당 능둔소 슈 강탄니 파스마 줄린디와시그레라

야 두부 남바 다스타 체적 년음 등전선 반데 와능 천지 번역의 타통련 챙긴 남바지 멘트 등아 좋아능 천지 번역의 렌챈디 글레 등 글랭 리리그 아영타 리리라 로뇽 세퍼 르가스시 디나 참드닝 아치 냠흐치케 르왕 거르그 르 띠릉 멜렌 남리 렌세르 군우가 멍렌데 센시능 주길

0: 야 조금만 봐. 디나 참더니 나 친냠 찍게. 더비게 나등 크식 니가 세르고누게. 아동래 님은데 선생님 주길.
1: 아주 잘 노는 게 고개 고송가. 나 내가 너니 반디 셋째 보냐.

야쪽한지 데른 그 소송기 제시하는 그 찬반되는 안 있으시기도 그 데른 그 찬반들 고브릭 시오비 낭돈 조진지나 총동 도마 그 소중 거 조안들 시승 시트 아 데인타 디다나 다 데른 그 레츤디는 아 총동 도마 아믹슬 그 다 소나 소총 등 등이 마음증 거 전반도 그 지치 소중 남바 그 그 갈성 데른 그 소린 소와 등 등비 소중 거 내츤도 조 치무즈리 양난 디는 나 그 저지 요승 예고 사가 가날 건강즈 요크 등 이진 그 망즈 같다니 양더 저지 요승 예주 그 탑름 치즈 젠난 저거 요크 도중에 테니 갑다이진 디다나 다 코니셰 코노 침드가난 바던 도중난 바 게쪽 탐치크 양 갑단데 조치 년주 그 고르급즈라 디춘데 랑랑 그 집 자주 손렌즈 기 주레바인 데등 쇼르다 잉 랑랑 그 다 워질 정고누 고레나 초거더니 제치 게르그난 바이나 초거 탐치쿠 단 초왕이 그 냠뇽 거스등나 냥나든 간라 간즈 요크 데른 간랑즈 조진다 등등비 카르노랑 진다 카사랑 진그 갑다이 삼나 요나잉 갑등 긍 줄레친 타 Kengerkelamdi kaprona chua, letsin tatum kenga kapran, jang turgudan chitusum nirkasum den ngara, tani turgudan chitusum nirkasum den chitusum nirkasum tu, datarenta.

0: Редага теренга жүзүндүн ачыдан сиси бешкимдүн нэгнис кылмабдын угаркым дечинан баңгуртул аргадызгыл теренга кымдын ген зилон цедерам сонушена кансу саңчын канту воргран чун кыл глачер зун томдын тампундана та гиргин кышыгдын амжын би детавыз гыртыт ана тартан исген гар кылым жила чу кабдай жийил я гана демо
1: я демо
0: демо тэгэн чу торин жеркелецна ᱡᱟᱯᱪᱩᱨᱤ ᱱᱚᱧᱟᱝ ᱛᱷᱯᱟᱱᱤ ᱠᱚᱴᱤᱱ ᱪᱷᱤᱥᱤᱱᱟᱭᱤᱱ
1: ᱚᱭᱟ ᱠᱚᱴᱤᱱ ᱪᱷᱚᱭᱟ
0: ᱨᱤᱛᱟᱜᱟ ᱱᱚᱢᱟ ᱛᱟᱜᱟᱱᱞᱤᱠ ᱴᱟᱨᱪᱩᱢ ᱡᱤᱜᱨᱤᱜᱤ ᱛᱟᱱᱤᱝ ᱪᱩᱜᱩ ᱞᱮᱪᱤᱱ ᱫᱟᱵ ᱡᱤᱞᱤ ᱫᱟᱞᱤ ᱠᱷᱟᱵᱫᱟᱡ ᱜᱤ ᱛᱟᱱᱟ ᱛᱟᱡᱤ ᱨᱤᱣᱟ ᱥᱟᱞᱤᱫᱟ ᱜᱟᱱᱞᱤᱠ ᱨᱤᱣᱟᱱ ᱫᱟ ᱛᱟᱝᱞᱤᱝ ᱛᱮᱨᱤᱝ ᱛᱤᱪᱷᱩᱱ ᱫᱟ ᱡᱟᱱᱩ ᱠᱚᱵᱡᱤᱜᱤ ᱱᱨᱤᱛᱤ ᱛᱟᱱᱟ ᱱᱤ ᱠᱷᱟᱵᱫᱟᱝ ᱤᱥ ᱜᱚᱪᱩᱢ ᱡᱩᱭᱞ ᱛᱟ ᱛᱮᱨᱤᱝ ᱥᱩᱣᱤᱱ ᱡᱤᱱᱟ ᱛᱟ ᱞᱚᱵᱡᱟ ᱛᱷᱚᱢᱱᱤᱨᱣᱟ ᱜᱟ ᱪᱷᱩᱱᱤ ᱛᱟ ᱞᱚᱵᱪᱩᱝᱨᱟ ᱢᱟᱢᱡᱟᱝ ᱜᱟᱨᱟᱢ ᱵᱟᱱᱫᱤ ᱠᱷᱟᱛᱞᱚᱱ ᱛᱚᱢᱚᱥ ᱨᱤᱛᱤ ᱛᱟᱱᱟ ᱱᱟᱡᱤᱜ ᱞᱚᱵᱪᱩᱝ ᱢᱟᱢᱡᱟᱝ ᱪᱷᱚᱢᱨᱟᱝ ᱛᱷᱚᱢᱟᱡ ᱜᱟᱢ ᱥᱩᱱᱤ ᱥᱮᱪᱤᱱᱟ ᱛᱟᱨᱟᱝ ᱨᱟᱝ ᱞᱚᱵᱡᱩᱝ ᱥᱤᱠᱩᱱᱚᱱᱫᱤ ᱡᱤᱜ ᱠᱚᱣᱟ ᱪᱷᱢᱩᱥ ᱞᱮᱝᱜᱩ ᱜᱟᱨᱟᱝ ᱥᱮᱢᱚ ᱪᱷᱢᱩᱥ ᱛᱨᱩᱜᱩᱜ ᱛᱟᱱᱤ ᱛᱟᱨᱟᱝ ᱞᱚᱵᱨᱤᱱ ᱥᱚᱣᱟᱨ ᱱᱤ ᱫᱮᱯᱛᱤ ᱚᱱᱟ ᱱᱟᱡᱤᱜ ᱞᱚᱵᱡᱩᱝ ᱜᱟ ᱜᱟᱱᱤ ᱪᱷᱞᱛᱟ ᱪᱷᱢᱩᱥ ᱜᱨᱤ ᱛᱤᱠᱩᱱᱤ ᱜᱟᱱᱟ ᱠᱟᱯᱛᱟ ᱡᱮᱱᱟ
1: ᱚ ᱭᱟ ᱭᱟ ᱭᱟ ᱠᱩᱛᱟ ᱠᱩᱛᱟ ᱫᱟᱫᱚ ᱤᱱᱟᱹᱱᱫᱤ ᱛᱟᱛᱷᱟᱱ ᱞᱚᱵᱨᱤᱱ ᱡᱤᱨ ᱠᱷᱠ ᱫᱚᱱᱫᱚᱢᱵᱟ ᱜᱟ ᱫᱚᱢᱚ ᱤᱪᱤ ᱠᱚᱨᱠᱟᱵ ᱡᱩᱥᱴᱮ ᱛᱟᱠ ᱫᱟᱛᱷᱟᱢᱟ ᱜᱟᱢᱟ ᱥᱚᱱᱚ ᱪᱤᱠ ᱥᱤᱜᱱᱟᱨ ᱠᱟᱯᱫᱟ ᱨᱚᱝ ᱪᱤᱠ ᱥᱟᱢᱥ ᱴᱨᱤᱥᱤᱭᱟᱱᱟᱨ ᱛᱮᱱᱟ ᱛᱟᱛᱷᱟᱱ ᱭᱟ ᱪᱤᱝᱱᱫᱤ ᱡᱚᱢᱛᱷᱚᱱ ᱡᱤᱴᱤ ᱡᱚᱱᱚᱫᱮ ᱨᱚᱝ ᱥᱟᱢᱥ ᱡᱤᱠᱥᱚ ᱫᱮ ᱛᱟᱱᱟ ᱛᱟᱱᱫᱤ ᱜᱞᱟᱝ ᱡᱟᱥᱚ ᱩᱱᱟ ᱚᱭᱤᱱᱡᱱᱟ ᱠᱟᱨᱛᱟᱱ ᱛᱮᱨᱚ ᱪᱚᱱᱫᱟᱝ ᱞᱩᱢᱟ ᱨᱚᱝ ᱞᱚᱡᱩᱝ ᱠᱤ ᱥᱟᱣᱟᱱᱮ ᱪᱤᱠ ᱥᱱᱟ ᱪᱤ ᱫᱚᱱᱚᱛᱟ ᱛᱟᱱ ᱨᱚᱜᱛᱤᱝ ᱥᱮᱱᱟ ᱦᱟᱨᱪᱤᱨ ᱥᱮᱢᱵᱟᱨ ᱞᱚᱠ ᱫᱚᱱᱚ ᱥᱮᱱᱨᱚ ᱫᱚᱢᱩᱥ ᱠᱤᱝ ᱛᱮᱠᱤ ᱪᱤᱠ ᱥᱟᱣᱫᱟᱭ ᱡᱩᱛᱤᱢ ᱡᱮᱱᱛᱟ ᱛᱮᱱᱛᱟᱱᱟ ᱛᱟ ᱠᱚᱱᱮ ᱫᱚᱱᱫᱩᱢᱵᱟ ᱜᱤ ᱪᱤᱠ ᱛᱟᱣᱟ ᱛᱷᱚᱢᱟᱱ ᱫᱮᱱᱛᱟᱱᱟ ᱠᱟᱨᱛᱟᱱ ᱛᱮᱨᱚᱝ ᱠᱚ ᱥᱚᱢᱟᱡ ᱜᱟᱱ ᱥᱚᱱᱚ ᱥᱚᱱᱟᱱ ᱫᱤ ᱞᱚᱡᱩᱝ ᱠᱚ ᱥᱩᱜᱱᱟ ᱱᱮ ᱪᱤᱠ ᱞᱚᱡᱩᱝ ᱠᱚ ᱥᱩᱜᱱᱟ ᱠᱚᱣᱟ ᱪᱮᱛᱟᱨ ᱞᱚᱱᱟ ᱡᱩᱠ ᱛᱚ ᱥᱮᱠᱚ ᱠᱚ ᱛᱮᱱᱛᱟᱱᱟ ᱛᱟ ᱪᱟᱨᱛᱟᱱ ᱜᱟ ᱥᱩ ᱞᱚᱡᱩᱝ ᱮ ᱡᱩ ᱥᱟᱣᱟᱱ ᱫᱮᱱᱛᱟᱱᱟ ᱥᱩ ᱞᱚᱡᱩᱝ ᱜᱟᱱ ᱫᱤ ᱞᱚᱡ ᱥᱩᱜᱱᱟ ᱱᱟ ᱥᱮᱛᱟᱱᱟ ᱪᱤᱠ ᱛᱮᱯᱟ ᱢᱟᱱᱥ ᱥᱛᱟᱢᱤᱜ ᱢᱟᱱᱥ ᱫᱚᱢᱮ ᱭᱟᱱ ᱥᱤᱠ ᱥᱚᱱᱟ ᱛᱟᱨᱛ ᱛᱟ ᱟᱡᱤᱜ ᱨᱚᱱᱤᱠ ᱱᱮᱛᱤ ᱜ ᱞᱟᱢ ᱠᱷᱟᱱ ᱫᱟ ᱚᱥᱟᱨ ᱫᱟᱱ ᱵᱟᱵ ᱜᱤ ᱨᱚᱱᱡᱩ ᱱᱟᱱᱟ ᱨᱚᱱᱤᱠ ᱢᱟᱣᱝ ᱯᱷᱤᱱᱫᱢ ᱥᱚ ᱪᱤᱠ ᱥᱚᱠᱣᱟ ᱛᱟᱣ ᱫᱚ ᱭᱚᱱᱡᱩ ᱪᱮᱛ ᱛᱟᱣ ᱥᱤ ᱧᱮᱨᱚᱵ ᱠᱚ ᱧᱮᱨᱚᱢ ᱱᱤ ᱧᱮᱨᱚᱵ ᱵᱟᱨᱟ ᱧᱮᱨᱚᱵ ᱪᱷᱚᱱᱡᱤ ᱠᱚ ᱵᱟᱨᱛᱚᱫᱤ ᱛᱷᱤᱯᱟ ᱛᱟᱱᱮ ᱞᱚᱢᱱᱤᱨ ᱠᱤ ᱥᱟᱣᱟ ᱱᱤ ᱪᱤᱠᱩᱱᱤ ᱛᱩᱢᱩᱫ ᱠᱨᱮ ᱡᱮᱴᱟ ᱛᱟᱡᱤ ᱠᱷᱟᱨᱛᱟᱱ ᱛᱮᱨᱚᱝ ᱜᱟ ᱥᱩ ᱥᱚᱵᱴᱟ ᱥᱚᱣᱟ ᱱᱤ ᱜᱤᱱᱫᱤ ᱱᱮ ᱛᱨᱱᱫᱤᱱ ᱛᱮ ᱚᱱᱟ ᱪᱤ ᱠᱷᱟᱨᱛᱟᱱ ᱛᱮᱨᱚᱝ ᱜᱟ ᱥᱩ ᱱᱟ ᱪᱷᱚᱝ ᱜᱚ ᱞᱚᱢᱟᱱ ᱫᱟ ᱢᱚᱝᱟ ᱫᱟ ᱪᱤ ᱞᱚᱵᱡᱩᱝ ᱜᱟ ᱱᱮᱥᱛᱟᱱ ᱫᱮ ᱪᱤ ᱥᱟᱱᱱᱟᱱ ᱨᱚ ᱪᱤ ᱫᱚᱱ ᱱᱮ ᱛᱨᱱᱫᱤᱱ ᱪᱤ ᱥᱟᱯᱪᱤᱱ ᱜᱟ ᱥᱮᱵᱫᱩᱢ ᱜᱟ ᱛᱩᱝ ᱜᱚ ᱠᱚ ᱛᱤᱥ ᱡᱮᱱ ᱜᱟ ᱛᱟ ᱪᱩ ᱠᱷᱟᱨᱛᱟᱱ ᱛᱮᱨᱚᱝ ᱜᱟ ᱱᱮ ᱵᱟᱵ ᱫᱮ ᱪᱤ ᱠᱟᱨᱛᱮ ᱫᱮᱱ ᱪᱤ ᱞᱚᱥᱩ ᱜᱟ ᱫᱟᱯᱛᱟᱵ ᱫᱤᱱᱟ ᱞᱚᱥᱩ ᱜᱟ ᱛᱟᱵᱞᱟᱢ ᱫᱤᱱᱟ ᱫᱮ ᱪᱤ ᱪᱚᱠ ᱠᱟᱱ ᱛᱮᱱᱮ ᱟᱡ ᱪᱤ ᱡᱤᱨ ᱡᱤ ᱠᱟᱱ ᱞᱟ ᱠᱟᱱ ᱥᱟᱢᱥ ᱜᱮ ᱜᱩᱱᱟ ᱟᱭᱱᱟ ᱥᱟᱢ ᱪᱤ ᱠᱟ ᱛᱮᱱ ᱨᱚ ᱫᱚᱢ ᱜᱟ ᱛᱟᱠᱤ ᱚ ᱠᱟ ᱛᱟᱢᱟᱨ ᱛᱚ ᱫᱟ ᱠᱟᱨᱛᱟᱱ ᱛᱮᱨᱚᱝ ᱜᱟ ᱥᱩ ᱞᱚᱢᱟᱱ ᱫᱮ ᱪᱩ ᱞᱚᱡᱚᱝ ᱫᱮ ᱪᱤ ᱥᱮᱢᱵᱟᱨ ᱫᱚ ᱞᱚᱜ ᱛᱟ ᱪᱤ ᱨᱚᱝ ᱨᱚᱝ ᱜᱟ ᱪᱤ ᱮᱪᱤ ᱢᱮᱱᱮ ᱨᱚᱝ ᱨᱚᱝ ᱜᱟ ᱜᱟᱨᱥᱤᱝ ᱨᱚᱝ ᱢᱮᱱᱮ ᱛᱷᱟᱱᱟ ᱪᱤ ᱞᱚᱡᱚᱝ ᱜᱩ ᱥᱟᱣᱟᱱ ᱫᱮ ᱪᱤ ᱭᱚᱨᱛᱷ ᱵᱮ ᱠᱤ ᱭᱚᱱᱤ ᱭᱟᱱᱟ ᱪᱤ ᱠᱚ ᱡᱚᱠᱥᱚᱜ ᱥᱩ ᱡᱟᱨᱢ ᱜᱩ ᱥᱟᱵᱥᱚᱜ ᱫᱚ ᱥᱩᱱᱟ ᱪᱤ ᱞᱚᱡᱚᱝ ᱟᱱᱫᱮ ᱥᱚᱥᱩᱨ ᱮᱠ ᱫᱚᱱᱮ ᱱᱟᱢᱵᱟ ᱫᱚᱢᱩ ᱜᱟᱱᱮ ᱛᱨᱤᱭᱟᱱ ᱪᱤ ᱠᱟᱱᱞᱟ ᱠᱟᱱᱛᱟᱱ ᱫᱤ ᱥᱚᱝᱜᱮ ᱩᱠ ᱟᱱᱫᱟ ᱪᱟᱢᱵᱩ ᱫᱮ ᱱᱮᱛᱨᱱ ᱫᱮ ᱪᱤ ᱥᱟᱵᱱ ᱨᱚ ᱪᱤ ᱪᱮ ᱚᱥᱚᱱᱟ ᱞᱚᱢᱟᱱ ᱫᱮ ᱪᱟᱨᱛᱟᱱ ᱜᱮ ᱪᱤ ᱞᱚᱡᱚᱝ ᱮ ᱡᱩ ᱠᱚᱨᱠᱟᱢ ᱫᱮ ᱪᱤ ᱠᱷᱚᱱ ᱡᱚᱱᱮ ᱭᱟᱱᱟ ᱪᱤ ᱞᱤᱥᱢ ᱦᱤᱜᱟ ᱪᱤ ᱫᱮᱛᱷᱚ ᱢᱟᱭᱚᱱᱮ ᱫᱚᱢᱩ ᱜᱟ ᱱᱮᱛᱩᱱ ᱥᱟᱵᱪᱤᱱ ᱡᱚᱢ ᱢᱟᱪᱷᱟᱯᱤᱝ ᱭᱟᱭᱟᱝ ᱢᱮᱠ ᱥᱮ ᱪᱤ ᱨᱚᱝᱜᱟ ᱥᱟᱢᱥᱟᱨ ᱫᱚᱢᱩ ᱜᱩ ᱱᱚᱛᱟᱱ ᱱᱮᱛᱟ ᱞᱟᱝᱡᱤᱱ ᱫᱚᱢᱩ ᱛᱟ ᱪᱤ ᱪᱤᱱᱟ ᱭᱚᱱ ᱛᱟᱭᱱ ᱛᱟ
0: ᱡᱮ ᱡᱮ ᱡᱮ ᱨᱤᱛᱜᱟ ᱠᱚᱱᱟ ᱜᱟᱱᱟ ᱠᱟᱥᱮ ᱠᱚᱱᱚ ᱛᱟ ᱛᱤᱭᱚᱱ ᱱᱟ ᱪᱤ ᱪᱷᱚᱢᱨᱚᱝ ᱛᱚᱢᱟ ᱫᱟᱡᱩ ᱥᱚᱨᱤ ᱞᱚᱵᱡᱩᱝ ᱜᱟᱱᱮ ᱪᱤᱞᱟ ᱛᱤᱭᱚᱱ ᱱᱟ ᱪᱤ ᱪᱤ ᱴᱚᱣᱟ ᱧᱟᱢ ᱜᱩᱱᱤ ᱜᱟᱨᱱᱚ ᱭᱚᱜ ᱢᱮᱱᱤ ᱪᱤ ᱪᱤ ᱞᱚᱵᱡᱩᱝ ᱛᱮ ᱥᱮᱢᱵᱟ ᱞᱚᱠᱚᱱ ᱜᱟᱱᱟ ᱪᱷᱞ ᱱᱤ ᱪᱷᱱ ᱫᱚᱢᱚ ᱡᱚᱭᱚᱜ ᱠᱟᱥᱮ ᱠᱚ ᱠᱟᱛᱟᱜ ᱫᱚᱢᱩ ᱜᱟᱱᱮ ᱪᱤ ᱪᱤ ᱭᱚᱜ ᱜᱩᱡᱩ ᱜᱮ ᱡᱤᱢ ᱥᱤᱱ ᱪᱟᱣᱟ ᱛᱟ ᱠᱟᱱᱟᱨ ᱜᱞᱤ ᱜᱟ ᱥᱟᱢ ᱪᱤ ᱪᱤ
1: ᱛᱟᱱ ᱫᱮᱱ ᱡᱟᱱᱟᱝ ᱤᱛᱟ ᱛᱷᱟᱝ ᱜᱟᱱᱫᱤ ᱛᱩᱢ ᱛᱚᱱ ᱫᱤᱱᱟ ᱱᱟ ᱥᱚᱜ ᱡᱟᱱᱤ ᱪᱤ ᱵᱟᱭᱥᱤᱯ ᱥᱟ ᱜᱚᱱᱫᱤ ᱢᱚᱫᱤ ᱪᱤ ᱟᱞᱟᱝ ᱡᱟᱱ ᱨᱚ ᱥᱟᱢ ᱭᱚ ᱛᱟ ᱥᱚᱜ ᱛᱚᱱ ᱢᱚᱡᱱᱟ ᱥᱚᱢᱟ ᱨᱟᱱᱤᱠ ᱡᱟᱨᱪᱤᱱ ᱫᱮᱨ ᱜᱞᱤ ᱯᱟᱨ ᱥᱚᱜ ᱱᱤᱣᱟ ᱢᱚᱡᱱᱟ ᱪᱷᱟᱢᱫᱚᱠ ᱥᱚᱜᱱᱤ ᱨᱟᱜᱞᱮ ᱯᱟ ᱛᱟᱱᱤ ᱥᱚᱜ ᱥᱟᱢᱵᱟ ᱢᱚᱡᱱᱟ ᱞᱚᱵᱡᱟ ᱜᱤᱧ ᱛᱟᱱᱤ ᱨᱟᱜᱞᱮ ᱯᱟ ᱛᱚ ᱠᱮ ᱥᱚᱜ ᱡᱟᱣᱟ ᱢᱚᱡᱱᱟ ᱪᱮᱛᱚᱠ ᱠᱷᱚᱨᱤᱜ ᱫᱟᱞᱟ ᱨᱟᱜᱞᱮ ᱯᱟ ᱛᱚ ᱢᱩᱫᱤ ᱪᱤ ᱥᱚᱜ ᱡᱟᱱᱤ ᱞᱟᱡᱤᱱ ᱨᱮ ᱱᱩᱥᱩᱜᱤ ᱩᱛᱟᱜᱟ ᱱᱟᱱᱫᱟ ᱪᱤ ᱠᱚᱨᱢ ᱛᱟᱨ ᱠᱤᱪᱤ ᱥᱮᱱᱟ ᱛᱚᱢ ᱢᱚᱞ ᱦᱩᱢᱟ ᱨᱟᱝᱜᱤ ᱜᱤᱡᱟᱨᱠᱤᱱ ᱫᱟᱨᱮ ᱛᱟ ᱞᱚᱢᱟ ᱨᱟᱝᱜᱤ ᱜᱤᱡᱟᱨᱠᱤᱱ ᱫᱟᱭᱤᱱᱡᱱᱟ ᱪᱤ ᱦᱩᱢᱟ ᱨᱟᱝᱜ ᱱᱚᱛᱮᱱᱤ ᱞᱚᱵᱡᱚᱢ ᱜᱤ ᱪᱷᱚᱱᱮ ᱪᱤ ᱴᱚᱨᱱᱟᱝ ᱢᱮᱱᱤ ᱛᱟ ᱴᱚᱨᱱᱟᱝ ᱢᱮᱱᱩ ᱫᱮ ᱡᱟᱨᱪᱮᱱ ᱨᱚᱜᱩ ᱠᱟᱨᱫᱚᱱ ᱛᱮᱨᱟᱱ ᱫᱤ ᱞᱚᱵᱡᱚᱢ ᱜᱤ ᱪᱷᱚᱱ ᱠᱚᱱᱚᱥᱤᱠ ᱪᱷᱮᱜ ᱪᱷᱮᱜ ᱛᱚᱠᱟᱱ ᱡᱟᱨᱪᱚ ᱦᱟᱡᱟᱝ ᱪᱷᱮᱜ ᱛᱮᱞᱟ ᱛᱤᱨᱛᱟᱝ ᱜᱟᱛ ᱪᱤ ᱥᱚᱠ ᱠᱟᱱ ᱛᱟᱱᱟ ᱟᱪᱤ ᱱᱚᱥᱤᱠ ᱜᱮ ᱢᱚᱜᱟ ᱫᱚ ᱪᱷᱮᱜ ᱫᱚ ᱱᱚᱛᱟᱵ ᱠᱚ ᱛᱟᱞᱚᱢᱟ ᱨᱤᱝᱜᱟᱨᱤ ᱛᱟ ᱪᱤ ᱱᱚᱥᱤᱠ ᱛᱮ ᱛᱚᱞᱟ ᱪᱤ ᱜᱚᱫᱚᱱ 또 마타바 다섯 그 어거식 연하셈 그 그렇게 날치는 놓고 손 없다고다 고정내 직도 나면 두 문제 그러네 팀한테 그 양치 그런가 라니라 지금 네컵 그 지금 담카 좀 섬리 쇼탄나 아 근데 지금 동도 또 못합니 아 너무 지금 화심 짓다위 넌서 너무 연체게 오고 디스엔 그 한지 디스엔 시크도 적게 오고 팀한테 그다 지금 랑랑 아 랑가 아랑싱 그니와 다랑가 어떻게 주어야 하나 랑축 그니와 든 하정 그 직시

0: 야제든가 생각한 지난바 따르다 레츤드 움직이더브르 디출 카르마 지금은 이미 티타나추 참바가 니반더 고 지금 메인 내일 디출 카르마 지금 나가추 잠친데 돈 차르지 인드그라 가즈 먹히게 티타나추 아 도모 응알로즈 비즈그당나 센종 세민 조즈그리 티타나 참바 니반더 먹동나 일아 영진티 디출 카르마 통통근데 야란데가 제치 년컨남비 카프라 지그그 고니 소송기 제시하는 거 참반던 고좀 고진에 영 셜이요 주 데른 거 랑선다 덤비 아 단초왕이 그 럭랑 거 초나 냠뇽다 강망리 쓰기요느리 쳔쳔 거 고링더니 하마존 지나라 아른 거 버짓 정누구 제름 거 초나 오가세 통라단 저기다 오 거 서지 거 덤고 거 만흥 따고 냠뇽즈나 아다 쳔쳔 치 거 버지람 손으 셰치나라 아 만자니 막지기니 녀리리 거 시카람 녀리리 거 거 초라 초르통다 카카 소소즈리다 영 디초나
1: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0: 啊，我们村头就哦，希望大不了是工作好点。能对呢？那边吃空气，但那边吃空气呢？那帮红的吃空个是够了。得到这个你那个样吃空当，嗯，这个草木他们家子他羡慕，那这个怎么的？他就不严得个，因为这个当个你那个羡慕的好点，用二十个是够了的。你嘛，村的更当个你那个强大个，对不对？
1: 是这怀恩当，哦，是这怀恩，你当你那个我们身体你那个可以这个木了嘛？你那个这个叫啥子来着？你给哪个人学过？啊，那当，马农呢？啊，这个是过些腊八当吃空子，说的木当腌的不子，下面二十当，每多个节熟悉玩具，啊，那有这个比较大，麻雀的就是多年了，会这个做个把它熬熟了，腊八吃空。
0: 소름은 없고 다 낙파티면서 그 측은 그 속에 디가르기면서 그 나이 특파 바악 그 비지스 그 누가 내 어자등 샘이 어슬스 그 누가요 마아나로 미스 그 누가 겐게면서 그 나이 특파 디 탐치 보이면서 그 마디야 어슬스 그 걸로 너무 따가스가 면서 그 같아 마디 위스 그 친지래 어떻게 면서 그 좋은지 디가 면서 그 고통 그 허준 도 혼데 야, 고든 뒤땅 텐비 찬시 회절라 오 키와긴 좀 좋아. 리치 특흥 좋히 히트라 멘비 아래이미 또 잠바 가이드지 통돌 먹금와 감금은 요지 아겐비 쳇슨든 야리 나 시와다 버트수 야, 단 디그는네 리치 특흥지 린 혼데 특흥 그스 거네 디그는 그냥 거나 유튜브 봐 마디와든 야, 디그 땡기냐 그거 아래완 혼데 메토 짬바가게 지나서 그거 숙고는 영내에 그 빠지 나서 건데 맞죠 야 뒤에 동돌 그 먹은 혼데 원화 지나서 그 아유 이 숙고는 영 그다는 혼데 맞죠 아 간부 혼데 제트 그 숙고는 영 은 혼데 맞죠 원 뒤에 따라서가 사라지나 다이노 마디 위스 지나는 시 마디오 숙고는 라 지나서 그 뒤에 숙친 숙고는 아 뒤에 숙친 그 값은 은혜 유튜브 봐 다 뜨는 나서 그 능네 능당 시 마디스 그 친구 컴도 호데 나이트 바니 노스고 총마 회당 회진 진이 노스고 와르나 나이트 바니 혼디 노스고 지고노시 그냥 노스고 지고 마디와 지네 조아탄 지네 노스고 마디와 진 노스고 지게 잡티 영나 아 남이 알은 그 근슬을 초영을 미질 천지 그냥 저 아야징아 아 동체 지긴 동탄 지비초 일아랍긴에 클러 쟁든 시와다베지 야 따르던 그쯤 나서 건지 그 죽을 아까는 하나님이 가능 수고는 아는 망아던 초 위지 다 직등 그 나서 거 다티 나서 거 셔츠 그 직등 그 나서 거 샤슈콜 아까는 아는 망아던 초 위인군이 나서 거 샤화 찍을 아까는 샤는 가능 수고는 야 뜨거든 피뜨거든 오뜨 원디 나서 거 라든 미뜨거 나서 거 찍을 아까는 나서 거 가능아 됐을다 뒤 나서 거 건강 찬다 그랬으나 건설 초용 오르질 다디 남카 하정이라서 그간디 그자치와 데라 회능에 영능이라서 그나이 특반 혼디지라서 그 마디와 남이 그런 그 근슬 뜨질래 다 그단 혼디지오는 말 나이 특바 그가 미질 천천히 뜨겠다 아야시 장나기라서 그 쓰고 그 미질에서 아랑르지라서 그 미우제 큰 혼디 그 천에 냔뜨근데 참모들이 뜨거나 아야카니라서 그야 된 득자들고노 득자니라서 거 들어와진다 어 자용 자급 수스 할때니라서 거 차외봐 자냐 뜨금 혼디 어 차외노 너 혼디니라서 거 가지고 그래 영이라서 거 가야 뜨자 그게 제스고노 영나 유튜브 반 혼디니라서 거 맞이와 아 동치 지기 동탄지 저거 뜨그나 뜨어 동치잖아 강 뜨그나 안디 가야지 장아띠니라서 거 동이 지나 뜨그나 다 안아 뜨지 동사 숑이라도 그 쩍비 돈디 안디 득장이라도 그 찍으고 돈이 달라 이거는 이제 에스티 장아 뜨지 다 안아 이제라도 그 동이 지나지 아 동이 이제라도 그 지나 지금 담칠 건데 동타질 다고 좋은데 아마 시작을 쓰고 그 뭐 어 숑이라도 그 가후에게 시작을 하거네 근데 어 시치진 건데 아야칸 건데 근데 득장디 찍나다 아마 샹디기니노 그거 그거 다 니어 그 리즈마

아질레 샤츠티온데 다 후인이라고 대제르다 아동치 지긴 동타 제위 초스군 초도 호테 지기지 초등 야 동타 제와친 그 아마샤군이라고 초스군 어때고 그다 비라랍기 나 크르치앙 든지 아다 지그 담체 보이나고 메제 그 천나 그냥 뜨는 호운데 그라냐고 뜨나 오 아름기냐고 샘가와 호디다 근슬 촌이용 난칸의 득장 혼디 찍나 아마 샤게 니나서 그가 근데 나는 좀 봐. 리 좀 봐. 원 뒤에 흙에서 그 거네. 다섯 뭐 워크 니나서 그 나이 특 반지 탐지 뿐 니나서 그 마디와 뒤 따위지나 다 마디 위지 그치는 지래. 뒤 특 니나서 그 근데 아 그치는 그 능시 아니 봐. 마디 위지 그치는 혼디 샤라 잡숨. 아직은 제전지 능시스 봐. 뒤큰 마디 위지 그치는 지. 회당 회진아 니오이 버트 뜨그장 가시그나 아디흥 가시그 마디와 아디흥 마디즈 그진노 회당 회진아 아니위 버그 다다 가시그 지라 가시그 마디르 회진아 회즈스 고바시그 인디 지 고든지 허줄 자와리샤 바 쓴바이나 아디흥 마디와 동우능네니라스 고추그 어디에 ti kutum gi na ko khurjala ajinda zambi da olji azgichna ji tang ma ji bao siwati kutun choji ajari da wa tin zambi ozrin ja pa ti khichna ajari khia da yiz su ko la chang ti ni barchi da da ji khang khichna ajari chi chai chin zambi ga nam jir ti ada wi och su ko la ti ni barchi da da ma ji Tunti huizu su kubata wuzi. Ta gungi nyo su kwa khurjir tiga nang tun tana. Chochi zhenri zi. Ta yili nyo su kwa ngi chinzga xe chuha. Chi zhenri zi khundi shi nazo. Nam kiyo dawa ahtir gi nyo su kwa zimsir chi nyo su kwa ozir. Di nyo su kwa njaya gu guzi. Ya tigzile. Hui chini zhenri la. Hui dawa gi nyo su kwa kule. Tiga nyi nyo su kwa varga na yitikpa nyo su kwa diyo kumu. Ajin na dawa tigzile. Ya. Tanayang maanung na zimbiyaga da olu tiga zhung dhish. Zimbati nina zhukwa dawa ghi tingi zhung zhukwa ozir ghi zhukwa zhukwa li. Yung nina zhukwa nung na yi tiga paad khuwa ti zimbiyi tiga zhila maadji nishi. Tiga da dimu zhika nyaa chi saraya tiga zhanda adji khang maadji wii zhiga chin nizhi li. Ta lala zhiga diwa tang lala zhiga nina zhukwa maadji wa. Oo, tiga yi tawa zhiga la adji khang maadji wa tiga zhanda. Ano, gudun di tong tumgi chanji khurjo la, o kiwa ge. Jigi anyan chir chodong bama kiriraji. Sucheng gisir chukba cair ngarwa, amma chukbya ra yi ganjipa songzi. Dobya zhang zi niwi kirijiroji. O, numu tabi. Jigi anyan chir chodong bama kiriraji le. Ya da, dung du khundi bama kiriraji kuali, 능능 지나서 그 나이 특바 지아리 소청 소고는 지나서 그 소이 청와 가능 기 지나서 그 소 언디 혼디 기서 기 지나서 그 밤이 능기 지나서 그 기서 그 즉스 콜 영어 지나서 그 능가 나이 특바 혼디 진리 차라 나바 소고 혼디 다 소청 소고노 청이 던지 차라 나바 소고노 그때 왜 이냐 그 어떤 된지 군지 디 너나 지나서 그가 소청 기서 비 차를 가라와서 군대 바사직 비 맘차라직 차려줬구나 지금 바르기냐고 사등 만드냐고 랭고 디문근이냐고 농던 디던 그 말이 차때 가라와서 차때 가라와서 군 떨뜨냐고 듣히던지 야 아무마 좁비 알아이겠냐고 군은 어떤 게냐고 군디 다 가끌아 드마스 군은 드마냐고 초요는 군디 강당냐고 찬다거든 알아이겠니 빠지 아니 빠스고는 그냥 그 정막 흐르고 그래.

0: 나이트가 나이트가 코티니가 디오는 말인데 이거는 송스고라 아니거든. 더피야 정치니비 스고는 더파 되고네. 야, 정치니와 지근이라서 거기 스고는 나이트 빠니는 마디와. 야, 딜라영 니 비즈레 바사적 비츠. 다단디니라고 그 랭고근 다가 노아동아 완니니라고 그 거래 저로스 군을 거래 답즈네 거트베 저르드나 도와정 구아치죠 치클라 아무는니라고 그한디 원키 크거 거주랑 이글라거네 도피아 정 즈니비 거래 저로즈레 데트르기니라고 그 드론지 데문근이라고 그 거트베 저르드나라 구아니라고 그 도치크 다 체지롱라 디노니라고 그 케즈니라고 그 네이트 반드 혼디 릉에 나라진 나스과 지원들이 아마마 쪽 비타베조 야 너 비스고노 갱글아크나 나스과 지고 네 나이 특반데 마디완 그다 공무니가 나스과인데 지땅에 어무니 나스과인데 특금 선바등 위원된 게 맞네 나스과 마디와 됐다 아디흥 마디비즈 그 영나 등거스지 말라야이 전 그는이는 도스틀 접슬 가는비 오 아나멍 머그 세임지 아르덕근 날시 뜻송 쇼고치르 젠데 차르드죠 야 다 등극 수진도 혼디 끌라뇨 봐 어 끌라뇨 비지나서 고가 나오니 머그 몽도 혼디 그냥서 고가 나테실이 탐절냐서 고 날수스고노 송내냐서 고 디치 토이다노 더든 죽고모 디다 송땅 말라야이지나서 고 좀바고 오니 디그냐서 고 점아 디그 점아 스무고고니다. 오 아르득 탐치 보이는서 건디 나스일레. 아데 말라야 그지나서 고 좀바가 저송도 건디 아니나서 고 지금 농초다노. 토텐이나서 고 콜로콜라. 다 등거스치 말라야이 존스 군고 완네. 나이트 반디 어디다네. 야 군도 년비지나서 고 저실도 건디 데 점아그스 좀비 점아그스 콜로콤. 데송터나서 건 지와네 어디오콤. 그가 나무 머그 Same jarred the consul, night pandijan of Kondi Maji. Then a nice trussung the name. Then night pandi Majan Kundi Tavasgla. A dikam Majiwat. The Malayasukumo, Shunkish Malay, Jansukumo, Kunga Kugunizna, Trussung Tizokumo, Malayat Kundi, a jacker guineas called Hosho, such a Hoshona, Ru Malayazi, Malayag Tamatinosqua, Sandinji Jomba, Dinosqua, she oaks in the one. 下次个拉个呢？他等于那是关的，这送的啦，真正就这送，带过去。第一，他不是公公呢？阿是个亲戚，阿真，什么？阿地方马地是个亲戚，兄弟，晓得他说。阿是个亲戚，真的，是哇，他这个是个亲戚，恰当恰真，他们这个公，阿是个谁？他这个是个亲戚。
1: 阿卷顿吉顿地尼里吉查黑顿查黑镇永卓乌这个是个八十个人爹的第一个顿吉活着早了下八组呀他这个是个真是公爹全部是银子呢呀更是个年个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吉尼里
0: ᱛᱟᱱᱫᱨᱤ ᱡᱤ ᱠᱩᱛᱚᱱᱟ ᱥᱚᱨᱢᱚ ᱢᱟᱨᱵᱤ ᱫᱟᱣ ᱴᱷᱟᱝ ᱛᱟᱝᱡᱤ ᱥᱟᱢᱤ ᱚᱞᱪᱤ ᱜᱮᱥᱨ ᱡᱤᱱᱡᱤ ᱪᱚᱪᱤ ᱥᱟᱯᱪᱤ ᱪᱷᱤᱪᱤᱱᱟ ᱥᱟᱪᱩᱝ ᱱᱟᱢᱪᱤ ᱪᱚᱨᱱᱡᱤᱱ ᱥᱤᱣᱟᱛᱤ ᱤᱡᱤ ᱠᱩᱛᱚᱱᱟ ᱪᱮ ᱢᱤ ᱦᱚᱥᱤ ᱡᱟᱣᱞᱟ ᱵᱤᱱᱤ ᱠᱷᱥᱟᱯᱪᱤ ᱥᱚᱨᱢᱚ ᱜᱟᱨᱟᱵ ᱛᱟᱜᱢᱟᱨᱵᱤ ᱫᱟᱢᱤ ᱴᱷᱟᱝᱟᱛᱟᱝ Sami uchi kisir salwachin chochi shabchi chichin saji chungyi jatha namchi. Choro chobanchi chata zinozi. Chi sukunu bodari. Ya na gang bapadna chi mi gungozi ta gungnan jina zuka shabunu sashchung sukunu la mi gung sukunu kundi duan chikri. Ti gang jina zuka vinarisi na jawozi. Otika vila. Shabzi, taa shabzi kunu nyozi kundi kumaa gishi tsikiru mu. Mu taa chi shabzi sormu rabta marwi ndami chang tsikiru. Sormu dhukhuti nyozi kwa rabta marwa dhukhuti, mituk pami nyozi kwa ndama gizu sukulu ukazi. Ya, ana tiga tanga sammu dhukhuti, pami tanga nyozi kwa kisir. Mu tiga zik sukuli taa,

차히 즉치는 차히 즉시 차진는 즉스 마시 차히 즉시 어조시던지 앙요디 차히는 즉스 걸장 차히 좀 뒤냐 즉스 마쿠바시긴 디스구노 다 긍시 긍 그 좀바부 쿠아른 거 야 좀비즈나서 고한디 돈 디즈나서 고가 조시 돈 혼데 응유 카이즈 아즈가 콜로온시 디그는 게 나서 그 차히 다 양력 온 디즈나서 고 즉스 콜라 차히 친 코 아른 게 나서 고 즉스 콜 마만 운도 무슨 그냥 차히 즉 진득 쓰는지 차히 친 도디 나서 고 즉스 먹어 봐 디 고든 거저 싸가는 네 어떤 걸로 버르 네트는 초등 최 연도 보유 아무렇지 최 특바이 똑바마트 오시는 듯 시와디지 고토는 지금 능토는 지 뜨무시위니 얼어르니터 트위어 진 마프르 영 최 연도 보유이 투아 단정지 투아리 시비 아무치 특비 똑바 마트가 올진 그란즈노 시 차히진 웨멜 TV 어동네 긍긍어스 마시흥지 어동게 차히 최저반에 연도 유의즈거든 어동거 응치 특반에 무득거스 거 봤다 오지 야 흐뜨모스 군도고네 지 흐뜨모 뜨질라 다 위누고 측근 거네 조인자고 알어지긴일라 안디 공토는 주거 짐츠는 가양말라 지 철린드인이라도 그 구구누가 좀 센터고데 지지인즈노 어떤 디모자냐도 같다네 디나도 그 형아 디 틀라 아름기냐도 그 지등나 아무치기냐도 그 특반도 군디냐도 고실구노 못득득스 고고 못득네냐도 그 가루르무 땅무인들이 가루인들이 다 니나도 그 디 아무친들라냐도 그 가루고 땅냐도 그 땅무노 디모자제르다 땅다 아 차히진 어 음무 도군 디냐도 그가 트누고 어둥 디냐스가 근거스가로 꼬는 말이 흐트모로 버니던 초동지 다 디냐스 건데 아즈크스니라스 거 꼬는 말이 아둥기냐스 거 차히 디 아른 거 리튼 거 철렌도 혼데 얀드 버 요구노 메토 바미 얀드 버 요구노 디냐스 거 아즈크스 꼬는 했던 거 아둥 같은 거 아즈르구노 거 아무친도 혼데 못 그즈크스 꼬는 온 듬타베도 혼 디냐다 쓰르는다다 차히 즉신지 차히 즉신 즉서 마시야 차히 즉서 고군 너무즈가 고든 땅 텀비 잔시 허줄라 아양진의 갈리지 다 아양진의 가요 로티가 챔청 근다 서비 청와등 지릉 잔송 요위 어플 젤리지 차르드가 점아트가 비 기선질 저신 냈던 자비 가정 졸는 시와 답을 암지. 야, 잼청대인이라도 그가 자희전인데 자희리. 자희는 혼데 긍긋스고 그거잖아. 미톡 금어다인이라도 거스고 그래. 다 미톡 금어다인이라도 그한데 그사람아 미톡 금어다 수마인이라도 그냥 그래 제꾸누 혼 지그인이라도 그 흑자책인이라도 그 답에 너무 거스고 그럴꿈. 무인지간이라도 그한데 어유군도 혼데 미토 플라그 즉석고록 그동가 시정 시체는 송수군들 끈송수군을 깬다고 그와 네 노리기리 시체는 송지 온디 송문이나 미토 플라그 즉석고래 야 몸치를 따라듣기 리스튼 거 거짓마 차히 놓은데 다 미토 같은 거 기슬 디에 즉석고래 됐다 기슬 쨘 뜨기지 다 덕보스던 거가지 저 야 기스르 쩐다 덕보스던에 치즈나서 그가 동디 치즈나서 그 우도 혼디 치가 니르트 아리마즈 그 치긴 자 다 지금 자주 특주가 야 고클스 문디 치가 안는 고게지 다 데트르 그샹들이 동도 혼디 나서 그 긍긍 그세요 나서 그 마콜와 자기 쩐 동도 혼디 그세 마콜아던 자기 소등 머등 안디 어즈마 드쇼 메토 까마타라 아플라라 아젠진

다 메톡 같은 그 기술 지금이나 가지고 쓰고 오는 거 너무 그냥 차기즈 그치는 듯이 이거나 파숑 머리가 그 좀 남기 노르지 안녕 또 어느 그 형지 러정디 올 중 뜨거운 답자 영이 철 잔키 영어를 높은 거 휘일지 다 파숑제 치 차트 포이 머크 아르그종 도콘데 나키 니마가 죽었고 나키 너로스군 도콘데 니마가 먹은거 야 안녕 뜸 도콘데 아는 그 형질 같은데지 야 다 아 원칠 니라서 과시 측글아카네 니마 도콘데 니라서 과디 아 형따가는 아 따 등기 니라서 그거 틀린 주고요 어떻게 실세 띄운데 그것도 니라서 그거한테 형지 니라서 그 정화수 공도 호텔에 니라서 그 대구 지는 거지 다 안녕 뜻지 러허를 정해 뜻은 거지 야 오종 뜻을 거지 다 오 나른 기 니라서 그거한테 인컴도 혼드나 구운 오가 아르기니에 다트가 니라 구운 비송 땅에 답자 영이 잘 뜻지래 다 아르기니도 혼데 하청 니라서 그 자치와도 혼다 메톡 밤이 아치틀 아자치와 찍으셨을 걸로 그 뭐 뒤다 쉐리에 뜨잖아 제철도 호티 안디 잔우다 아무르 버냐서 과숑이 로자와당 반지다지 반지다서 그 키 키와거든지 로반서 그 로자와당 키와한데니가 오 니타니라서 과 긍기장 아무크셔 저거 예대지 그가 로자와당 키와도 호니 긍긴이라서 과 어서서 마시와 어신이라서 과 머크 어기종도 혼데 남카긴이라서 과디 니마등 어 가냥도도 혼데 디 니마 남키 니마딘 자식 흥다 디그스스걸 디토 오종기라서 과 어기니 탐체포 메톡 밤이라서 과 철 디그스스걸노 드모타바스 그냥 네 차히즈 그치는 차히진 디 로자와등 반지다 키와디 탄지 뽀이나도 거기서 그 마시와 디 다우스 그냥 치서게 되잖아 아즈그쟁 그 차히즈그쟁 득스들이 아즈그쟁 제젠 쪽바 차히쟁 지즈그쟁 딜레도 혹디 여즈그스 골르지 차히쟁 지즈그쟁 로지 안그레 샤파딜이 꾸도 혹디 차히쟁 딘이 회즈그스 골라 디 차히는 무슨 마골 바식인데 이지 agar shilpaas kunu kuna chukka chakhizg chinna shanari ta tili nina zuko kudu kuda tang chakhizchan di nina zuko zuko zuko kuna tamo zuko nina ni chakhizchan zuko zuko zanari jiga nina zuko chakhizchan chibu zuko zuko kuna maari chakhizchan di nina kuna zuko zuko kuna dika di kudun chi khujil zawali sha juwa dungwe damchi amin chukchang Angarji chen sikhbaatang mgdag gunt amarwaandi nyeyni kub xsavarishil jiwaati. Cholji adungyin damji di baimaadi ngayla amama chukba am ayoosin angarji g tkba chumchum dan zikhbaatang. Mgdag gunt amarwaala sukhwaan dag namji jir langchuchin anam vamilin zimir хтишэн гавриши вичэнчи дочхчи ниви анехкуп саверши дози андинон лохачэн мукочи жонгак тирона зуга кэн ё койоно кэнрэт гэна адунг чахи аммала хтэмна нэрэ зуга жиргуну гэ амучи тан мэг ди тамчэ пойно зуга зэксэ колон мари чахи чэн адунга дхорита дамчи тэгзэла митх памаг зүсгэл өндри тэм утавс гнэгэн жаггүй чахи чэн зүгэ гэдэг зүнэри гүмүү чахи зүгчэн тав инжина а дүнг тхутин жаггүй гэнг зүсгэл маакола гэдэг юм та диг хойжрын инжина чига мамала амуушла амм аниг дүчэ танчи бойно зүсгэл гоконди чахи зүгчэн гэсэн юм тэгэдэ дэлин жаггүй гоодгоо та ди амма матан онгшитан мгни танчи бозгсма кола чахи чен

통화도 혼디 좀 가지고 가서 콜래. 메도 빨리 가서 콜는 혼디냐? 차키 젠스 그득신. 지금 잔식이 허줄라? 달리 라마 그 통화. 자명은 젠젤르 치 틀링이 회사 담질어서 희 잔치 당지. 진일 럭셔러 조희 흑셔치고 좀비 갈아증 지그르 나소터르 시와다. 야. 잠비 가영거 아제리도 혼데 르치 틀리지 르치스 군은 나서 가마스르 것도 아니무 야 아마스르 지 응인도 혼데다 희샤 탐칠 거스히 희찬치 땅지 나 그건 이라서 그 뒤가 동나 희샤 말려와 타뜨근 이라서 그건디 어스커 셰빠지 챔프 셰비 먹은디 땅 야 진열바 럭실지 쯧다와등 진열바스지 나 진열바이나 사바등 어자치와지 다 어자치 돈텐지 군르시 어그니 이라도 고안디 아다냥 타마라스화 데니라도 고아 어자치와지 진열바스지 야 다나 쯧다와다스나 야 사무크동아 닐 드모니나 고진지 그다 진열 럭실어 두키 흐셰체 고지 다 럭실은 이라도 고 타타가 두셰크 안디 디 긍레즈나 흐셰체 고스구노 니 카긴이라도 고 시츠 다 셰고트스니 좀비지 다 좀바스구노 이라도 고 제피던다 야 가즈르치 그르 나스우트르지 다 고클라스미 흐치그 탐칠르지 셈친 탐칠 도콘디야 오 럭실치 아다 도콘 디카가 럭실치 나도 고 쿠송 디그단 나도 고 치그 탐칠 도콘디라 지 어디와 따라와스구노 Tumus kinyat kuzuk sukunji. Yangna, tamchuk kali ramba luhdizi, nachung wamili la sikhuyalun, kersila huyijin tang tamisi, mati tsuchin yungur chula jayzi. Ya, ta, tamchuk kambab sukunu, di luhdazi ukumu, tamchuk kambab luhdazi. Ta, di nyan zukun di, jakrichi nyan zukun di, uzu uone, ndi chiu ngangka la sukhwa ndi jina zukhwa ta wana hankura shir gu nukwa ndi tanchuk kambab ta ngamaxia kambab zile tamu jina zukhwa jo tsu nari ta tanchuk kambab ta yina ngangka zu jina zukhwa tanchuk kambab tiks nari ti sung tang jina zukhwa nachung wamu jina zukhwa zukhwa zukhwa le ya ta ti wamu ti jina zukhwa jitang ni jina zukhwa sikhpa ti gangin gu nari zina ta unchi tawe ya 이때는 이제 그 단축 간부 그건 이제 그 너는 바꾸는 차례잖아 철롱이 디다 자기 양력다 야 그래 가도네 그래와 아랑신은 이제 그 흑사와 어 어가와 같은 이제 그 담바 디 다음 제포 이제 그 근데 어서서 막고 했던 디 다음 제포 간 바꾸고 된다 마티 조치는 이제 그 용라 넘바주 숨 혼데는 그 저랑다 그는 샤조티는 티셔고 그라 단 능는 이제 그 차키 진 단초 감부 코른 게 이제 그 원무 그냥 그 그스 그 같은 다 지금 이제 그 근데 차키 양력 단초 보 이제 그 그스 막고로 와 어떤 그 가도거든 흐스위 러진등 어떤 게 이제 그 근데 거와 이제 단초 보 이제 그 그스 막고로 네 따위스 그라 다 차키 전에 그 그스 디모스 공군에 아직 진치 nāngsī tūk bā, chāhī jīn zhūg dī shāli thār sūng shī. Zhīg jīn jī jīn ā dīn bā, yān lūg shīg zhūg nū, yān lūg shīg zhūm zhūg shī sūg zhī, o jūr cīn gā yāng hībr shā zhī. Chālā jī yān lūg shīg zhūm zhūg sū gōla jīng, yān lūg jān tīng gāng gāng zhūg sū mā gō bā nā, yān lūg shīg zhūg shī shā shāng zhī. Tā yān lūg shīg zhūg sū gōng dhū dī chī zhīng gōn rī zhī nā, Chepr chengi nyozu kwa ghaji, ghojoshi, yanlag di kurizi nyozu kwa zhugsu gole. Yanlag nyozu kwa zhanba thamche po, zhugsu maakunnu. Dhamuz kanyanga chisara zana, yanlag chik zhugsu gudhshanshi. Tiyabjinti, yanlag nizim zhugsu kwa pala, yanlag nizim zhugdangzi. Yanlag xim zhugsu kwa pala, yanlag xim zhugsarwasu, ghojorchi rukhi khivar shatiyezi. Ta kungni nyozu kwa yanlag chik zhugsu yuana, yānlāk nīsūk tsukilā nīnāsū kōn yōngdiri, xīmsūk tsukilā nīnāsū kōn yōngdiri. Tī tāñchik bōy nīnāsū kō gāngu chān dōkkundiri zinā. Yānlāk xīgīsūk sī kōlōni, yānlāk nīsūk sī kōna, nīsūk, xīmsūk sī kōna, xīmsūk,
어떻게 살아지? 뒤따는 놓고 저 측근 군인 놓고 희기시 의지. 야, 네. 야럭 지그적 군인 놓고 허줘이나. 싸가 놓으셔 좋아. 지마니위 그렇지 말이지. 먹고 업을라가 말하고 있었는데. 초차 동기 지우나. 내가 말이 가라진 시 시와다 왜지? 다 왜지? 웬만한 지마 너 척진 위 하나함주를 그렇지 가만히 왔던. 먹든지 업을 가도 아마로 등대비 어둥지 지은 도착진데요 차비 정리 아마리 열어진 듯이 소지 단지는 그냥 그 먹고니 말고 아 그래서나 양력진은 왜만 도혼데 왜만 지마 도착진 위에 어둥도 혼데 어둥라 어 찍은이라도 그 차기 지워 잔뜩 화근이라도 그 정화 네 니가 니가 그 아직 쓰고는 말이 아동기 차히 나즈고가 근데 먹든지 다 아니끈 나즈고 간도고 가루 너 혼데 나즈고 안 말아 네 소미토 아빠라고 즈고 콜로노 담즈 그냥 아니 나즈고 다 야나 치크즈 그 즈는지 야나 쳔 티니크 나즈고 지튼 거 아니우 치크다 나즈고 즈고 즈고 봐 치 치긴 나즈고 즈고 즈고 봐드냐 치크즈 그 즈는지 그러나 야나 아니 즈고 치 산지 허줄로 원 키와 그지 고노 지그이 흑성화 마슬진지 찬회 미동 바르비 차르리영 그다이 몽문 흑성을 범적바 군티 과튼 영화 지스든 시와다바지 야 지위 그도 혼데 그이 했던 거 찬성 무슨지 선이 땅 회실 자치 담바 혼데 미똑 그냥 얻고 죽고 미똑 바르비 차르영지 다 미토고 말아왔네 미토고 지나서고 갔다고 나서고 지나서고 네 차려와 떼고 오늘 나는 말아왔고 근데 회전하시라 차선 무슨 진 선이 땅 회실 자치 담보 오니라서고 그슬이 있던지 네 그리라야 다 따위 인자서고 멍멍 봐 초도 줄이 있지 다 미토고 그가 이제 회나지나 하장 인자서고 그슬샹 뒤쳐 인자서고 근데 청딱 때려와 온 너무 다 멍부니라서 그 등단 봐 내고 그러지 야 뜨나니라서 그 지리 그이젠 그 강석 뒤니라구나 다 찬성 무슨 지 선이 땅 회실 자주 담보고도 혼데 흩다위니라서 그 멍원 봐 어 지등나니라서 그 흩살을 치와 어 대개는다 권지스구나 아랑기니라서 그 다 근데 잠니 때라니라서 그 샤꾸는지 야 단 드즈인지나서 관한 관티스지나 온 교학후 어른기지나서 과 기기는 드카스마지 도르지르무 오 타냐서 관디 관티스 그티카 쿠어른기지나서 과 기기는 아직노 오다 디게 찬셔꾸네 디게 같은도 호디다 하정아 자치노 그 좀 생거 다 나영지나서 관디 어른기지나서 과 샘네지 저터마 봐 동무자시고 디지그나 진원이나서 과 양가 인지그리 그 찬회도 혼데 미똑고서 쓰고 흩다위나서 과 멍아바도 혼데 қысыттан ғар үйінізі құғанды, чаңды құғанды, үйінізі құғанды, үйінізі құғанды, үйінізі құғанды, ялғы низгі дүксінді. Ялғы сымзығыла, арғанды жи хор жөзі та, көрінға, тұңқырсың, көрінгі жіңізі құғырыш құғын, ғыргі лейтің чөйтіп лұзавад, чөтігі ано кын кын тгзиле хсымыз гыс гон мөрч гүй лу цааг аргыс тунгэ жаз гота читу лу цаава тамча бууд гызле чочин жаз гон ди хсамбад хон ди чамбаатан хтиваади да хиша татга мали жаз гот чамбаатан о гашэн жаз гот гачисын зимби хсамлу дан ба хтиин гүн жаз гон ди кэ гүн гот ди хмта гыз гыс голе чочи хмтаади Ya, tu cakap magic kerja ni tanjat pun jangan tu kau ni, namun noro kerja jangan tu kau noro rumput cik kita kerja jangan tu kau susuk kau le. Ya, tak magic kerja ni tanjat pun jangan tu kau ni, oh kesukun kau jangan tu kau jangan tu kau ni tak. Tak anoyang kerja, tak anok kerja jangan tu kau ni, anoyang kang tu kerja, anok kerja kang tu kerja, anok kerja susun jangan tu kau kono, demu tahu la, yang laksam zikir tu kau ni. Tiada ke, azik cincin jen. 어떤 바오 양력 지그스근이 나서 공고 중에
ཁྱི ཕྱད 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동사 콜린이 나서 과 네 그쟁 그 능시 얻은 바 양력 지그지그니 흐슴스가 왔다 샬 자르스 아즈그친 지진 젤바 댐비스그친 회등 회진 소시 취 반츠나 담바 댐비스 회등 회진 니보 소시 차취는 반츠나 니크라 담비구니 회진 회즈스과 바시긴디 어떤 비즈그친 공동데 회라 회진 니가 코 어른 거 차취디 단체보 하트라 니가 알아 어떤 바스 공동다 텀비던지 어떤 빈군이 회전도 호티 회숙수 거꾸는도 무슨냐 치사라드나 다 담비스 그 전득 신지 뒤에 구도는 호주 사가는 내셔 좋아 어 동든 좀 비미 똥 말해지 아유 이 뭐가 원화 전는 시와티 초지 동화나 총으로 걸었정 좀 비미 똥 활 말라 말아봐라 아유 신 체위 뭐가 원화 등대노 능돈 좀 무슨 야 최진아도 그 농도 혼드나 다 총으로 그 빠스구나 준비던디 준비하스군데 총으로 그 빠드는 뭐 총으로 그 빠지 당 문전 봐라 총유 총으로 그 빠지 와 뒤도 혼데 미토 그냥서 가서 그 속에 미토 혼도 혼데 이나서 그 다 아유와 미토 같은 데 이나서 그 영 왕왕이 나서 그 여봐 미토 같은 왕왕이 가지고서 그 한식 뜨냐서 그 누화인들이 아 동땀이 나서 그 먹은 이가 나서 그 한식 뜨냐서 그 누화인들이 그 나서 그 담바인지 그래서 그거는 아직서 것이 미토 같은 왕왕이 반스는 독바당 텀버르지 회진지 최는 아직서 그 바다고 어디서다 다 그러셔 그노 아니 아직서 이나서 그 고추가 미토라 왕왕이가 판츠면서 능치 미토쩨잉 바리나 녀르트 남미 드리브 뚜인지르시 히드는 답치가 토코는 제그르 로지 야안드레 녀르트 남미 크치 따바드 그지 오까라 진드는 지나서 그 크른도 콘디 드리브 드리 뜨거나 간디 델나무 디글라카는 존시 철이 드그지 리우도 콘디 근그스 코탕 드그지나 사하카라지 사하카라스 고노 아므르그는 스 아므르그는 그 아므라 하치는 지나서 그 초토 지러와 어 대군이 사하카라지 지그 태형 그것을 고래 야다 능초 여러 지나서 그 지군우 그 나초 터만도 고데 아 미토 그것을 고래 다음 바바지 지고 능초 지나서 그 지와라 죽고는지 야 사하카리 뜬기 지나서 그 아므르그 지나서 그 안디 다 미토 영 지와 능초형 지나서 건데 저치 능초형 지나서 거 제와 대고군 지그든 게 지나서 거 남아도 건데 제우그스 그 거라 제운데 지나서 건데 떠봤나 제우 지나서 거 추치거나 고 지나서 거 그래요 와다 지그스 그 거라 땅다 대단 지나서 거 강땅단 봤나 어 답측 게 지나서 거 저거 담체 보 지나서 거 지그든 마른 게 지나서 거 네 쩨트르 가와 디트르그 니나스 코 차추 도파 티카나타 사하카라 그톤 니나스 코 메토탕 담바 메토콜리 니나스 코 디오탕 담바 온 디오틸라 니나스 코 디 다츠치 초 샤초 탄제 보 니나스 코 디 아가투 시와 티 니나스 코 조토 이완르 템브리 이완르 오티 반체 니나스 코 담바인 티가 니나스 코 담비즈 그 뜻은 니냐 양나 안녕 또 크르창 사블은 공피 흐텔지 용주고 존존디 럭신나가 타이나디 바브칠 니미 올 트위치 지그 아가디 쩨송 젤타 야 다 안녕 뜨분도 혼데 크르창지 다 크로티냐스 콘 좀바부 고스 콜로 꿈 야 아궁 빠도 혼데 안녕 뜨브치냐스 콘

0: 근데 냥뚜라 하청이라서 그 삽싱 알랑이 상도도 혼데 공반데 흩살이라서 그 용서 좋아 찍어서 거든 야다 존점지비드 존점지 와서 그노 안녕 뚜부지 근데 안녕 뚜부 하청이라서 그 삽싱 알랑이 공바 용서 좋아이라서 그 존점지래 야 다 영어 지나서 거 크로인지나 크로인지나서 거 하청 지나서 건데 정월샤피 니스틀 용서 좋히 다 르흐가 너가 뜨지느리 다 르흐스 꾸는 지나서 거네 미토 거 망시 야다 님이 올르지 다 님아가 어즈르 그 땅에 지나서 건데 님아가 어즈르 트이나다 지그 땅에 지나서 건데 저송 나츠 거 지나서 거 차바디지 요고 다 근데 르흐 땅니 올르 땅 저송 녀석 그 판츠는 죽어 이와 애들이 대비신 게 녀석 관디 그냥아 다 그다음 비즈 그치는지 다 죽어 이와 동무스가 녀석 그 구운지 대들 그 아즈그친 그 녀석 그 전 아 능시 제파 그다음 비즈 그친 군디 녀석 그 비셔를 잘송지 아즈그친 지 전나 거 매이 비즈 그친나 아즈그니 판츠는 맞는 바 맞는 바이 아즈그친 노지 아즈스 코피 헤니오 판츠는 냠든 룩벌 메이와시고 아즈스 코요 바시긴디 디 고튼치 허질 자왈이샤 바 담 메이즈 쳔츠 군 코네 코그능네 아즈스 콜추가 헤니오 판츠나 좀 메이와 란지나스 코 메이즈 쳔츠 쳔츠 담 마든 비즈 쳔네 양사라 가이가 마든 비즈 쳔는 질레 대트르고 고. 나 디그 고든 거 허지로 자가는 어 동든 짐실을 다 얼었던지. 안는 비 먹고 어플레진 시와디. 초지 동든 짐싱 셔비다 얼었던. 안는 거 정는 비 먹고 어플레진으로 시와다 버르지. 단 딘지라도 고 고 고든 거 절구나름. 초지 동지 다 젠 어저씨 yilzika jina zikwa zhigda tangda chochi adung di o zimba tang kshari jina zin dihtirka jina zikwa adawa aga ozir tang ozir gizik sukul ya yang hachang jina zikwa anakshang anambi mungd khundi jina zikwa apla zhiga apla jaino tixili ta dhikpozga jina zikwa tang zikmu dihtawa nguni adung gun zimji da oka zik sukul yo chang Ango shang ghanan biya mga apil jizgisi kol chang. Da ol tang, me tog apil nye nyamtin rukhpar me iwaat ee, di tawa zgisi kopa tawa ozi. Tan zinang nan rukh me iwaa gangtan wana rea tigzina, shunga shirna, adung dukhundi, adung zamzindi, adawa go ozir gizgisi kol wuk. Ango shang ghanan biya mga dukhundi jina zukuga, andi apil gizgisi kol ee, ता दा उल्टा मैं तो अपना निकाल है चित्र ना उसको डॉक्टर में ही हुआ उन डेटा वेस गला ना उसको अंदी कोई उन डेटा वा मदन भी इस गिचन तक सुना शी मैं भी इस गिचन ना सुना कुन्य तो ऐसी करी कुम्मो जना उसको जयपाल ताले जना कते भी इस गिचन दे पांचन डॉक ही हुआ जिन उन्हें जना उसको न्याम तो डॉक Chhati atma gwaari dami gui xamjim runzi nalugumar arab chikichang zi. Mandi ghanambar sarabi chanjin cha. Aman bi nglung tig bi tona yu xe wata aman zi. Ta chhati zi, chhati sikuro guzo odung chalun di nyan nyan zuko chhati dik sikimo. Di mi tog atma gwaara gyan nyan zuko sikuro gu. Ya... jam shang jinaaz kuga nyambi arunzin sukunu jinaa khichindi kanan khichindi alugumar chukunu jinaaz kuzuk silukuk ya mandi ghanan birasayi jinaaz kuga khichani sukunu mgina mkinang jinaaz kuga di garu la nukhu di thamchabu arangarang jinaaz kuga susu le mandi ya ata arangarang susu jinaaz kuga khisabir adala unu nukhu di jaga zik sukulu Ama mi nagalung zi, ama ma zamaan dukhundi, nagalung tukpu gini azu kwa kuzgisi kuali, o tina gayuwa tukzili kuala wukumu. Tukishasogda, mi tuk atum gharih tangni, 알고머리냐즈코 디 탄지포냐즈코 반선적도 메와이노 코가 디라카니냐즈코 메이비즈글라 메든비즈글라 데트르기 존지 야나 올로징 노른즈는 웨미 그젠징 오고지 샹도 탄실 바마 그젠비탈 아제키 천성도 희 담니는지 다지 청지 근지 거버젠지 다 디노는 올중 노른즈 수고는 오중 그 사지 노른즈 수고는 사지가 멍게냐즈코 엄저점 야, 디나즈카 가젠지드글레 다 웨멜시케니나즈카 가젠지게니나즈카 차트지게 디그스스콜레 오중 사차게니나즈콘디 크싱리탄 죽리그 탄실디 탐제보 메토파미니나즈 차르젤오노 디그스스콜요콤 티토 아제키니나즈카 텐성드 혼지가 흩뜸 그냥 보모 메토파미니나즈콘 다자가 청아드 호디카가 아따 담제부근이라서가 길아지네 오노 그진 거버진 수군노 그진즈노 다 거버진 수군노 이라서 건디 길아지노 가장 차르트 오노 온 디그스 수콜로 티나치 디능는 이라서 고가 아스 수코노 그 아회 판처트 이라서 건 좀 매워 가지고 오노 디능는 이라서 고 회 강타 고 그즈나 아젠지라 메토 파미 텔타 아젠 당은 이라서 건디 아스타민 고데 메트바민 다자그스코노 온드모지나스코 후이나 바크스모코모 디 후엔드 쇼스모다 판츠 룩메이와 아젠지스 카트그네나스코 메트 아마즈그지나스코 아젠마리 아젠지스 카트그네나스코 다자그 통한드 혼지게 지 거버 잼바즈네 고데 판츠냐스코 룩메이와 타베스그지 디무스 그냐나스코 안디 아즈그징그 아젠그는그 지 근데 메이역 즉진 지나라 죽느리 뜻아 믿든 비즈 지나라 죽느리 네 공마가 지나서 관디 어떤 비즈 그친 거 어떠하리 야 뛰다서 공군에 아즈그친 제전 알거와 메이 비즈 그친 죽은 혼이 샤르다서 공지 아즈그친 제전 저 메님 비즈 그친 너 얀르 제네 아즈그시라디 얀르 그스 시마시 제트르 바 텅주이트르 хпамэри жорва мэнимз гэж чэлэжи ам янлыг чэнти хэз гэсэн шила янлыг нэмэс гэсэн хшиватан машива ана цухи гүни тэнви дритэр хпамэри ва паши гинти зөөкмө та чапэр чанги гэж нэг гоо гжис гүн янлыг чэн зэна чукка чапэр чанги гжис зэна чукка та хтуу гэж нэг гоо гжойжэ гүн о тин зэна чукка хэгэс гэсэн илэ Yanlığı tamce bu kayın cinazıkı azıksı kolu yöyle. Kayın cinazıkı azıksı kolu mepa. Tımı zıkın günü ta tıngcıyı zıkını ta hıkkına çoğu tırttın cinazıkı çoğunu tımı zıkın günü cinazıkı. Ben bir yolun dukundu yana minyem cizik cinazıkı cinazıkı. Ya diyo kutun cih harcıyla zavadın anışa çoğa. Niye kırtı gara mersiğinizi? Amini tıkın kırşel bağdı. Чотунг дава есбичи жигтэнсэн бу жомбэрни шиватиз тиг гутна долочгч ниви кырцэжэн ду арабта гамаршин амми тэхэн гэ гарнкэнэн зэвэр гоёви чоч одун дави есбичи жигтэн ухсамна ниви чивэнэм аранган мапэр чэгпи жомбэрни созил тан дил хачэн мокужичэн макму о тгина ओ दुंग दुंग दिगे ना दुंग कर्चे कमरवाती गंग उंगसक्स माशीला जे दुंग यालक नंसी अममाती ठखंग गसक्स कोलजे ठखंगते हयंग गरनखंच गसक्स कोपी हजगचिन फरमादंग जे तं दिगनने नि कर्चे गरामरसिं सुगुन कन दुकन नजुका दुंग जेजिक कर्चे जेजिक तंग कर्चे ते गसक्स कोलोन मार जिग तंग गिज नजुका यालक Амамаад хуудита чахингс гүсгөл тэтэ чахинд хуудэ гэрш эпаазыл гэрхэн маагын нэрс гүсгөл 아즈기진이 나즈과 파르마가 쳤다 죽었지. 어 대비생가 야르그진 동대 다위스 콜라지. 다 야르그진 초동 다와 있습지스 군우가 야르그진 동아티 다와그스 콜레. 아 다와티 하리온 나즈과 예습그스 콜레. 다 참님바 디타와스 그냥아스 내리즈나. 문님지스긴 듣선 통주 따르 내원. 야 나라즈그스 콜 나라즈그진 나즈고스 마콜와. 어 디타와스가 이놈 디놈네 녀석과 숙식 거나요? 어스기지는 녀석과 발마탈 때요? 녀석과 니와 내다 녀석과 니 만연비지기지는 특성이
1: 생큰 족보나바 통디 최첫 랜친 동침대 내주고 랜친디 조음직바 스탄진추 등 조음증간 컬바 체릉 자희 스타클와 스탄진추 제초 스타클와 아흥적 체릉 등 소는 마른치는 니인 테르나바 졸 자희 대륵시

0: 야, 릭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르제라
2: 대친르제라
3: 자치덴비 상관안바 통디 대친르제라시비 렌첸능데 총원부 모름 동부특미 상청제 대친흑제리 락신젠더 스카브자와 통제긴
2: 레스든게 쪽불한지 다타체적 산지능 좀반다는 총원 경적 년층컹 워클 년주르 되니라 중공 접신 클 등등 클마멍 서중거 냠질기 접이 총원부 모름 동부특미 상청용거 대신제리 라진젠더 스카브자와가 아 토민 젠더리 총원 젠클거 일응이인 슈닌 젠더라 싱큰 젠식 응스터가 된바 로아 환주르라 로마 데르치 수니가리

0: 아시리 저거요제
1: 하루야다고야르거가도도도 하루더리고와야 예사슴크르고총 라자몽아와야 아셔파그르땅니 조샤나고와야 나능스타비안츠고수 란다니 고와야 아셔프강 옴즈 영아미타 고와야 조지그콤부차르지 조고나 고와야 치샤바시문 고동 더크가 고와야 예르가타바지 콩진 조저가 고와야 아타얀라이는거 조쇼나 고와야 예지그콤바 Зомбадагоя, есатхарнгтунг, зортимангая, таягмургуртангни, нашанагоя, енангрвджацхусу, зонданигоя, нягмургунгумж, зомитагоя, чондангстргучарджи,

김드가마좀 라차르고야 주셔르모녀가 조약고야 다능차크르레야 존잠고야 조셔녀가 이거니 라마초고야 조야르 차치쳐라 영안연고고야 치르그나차비정르 더쿠고고야 단더난다디츠그 라저오고야 총암버정너즈그 슝아이는고고야 담르티그셔데 조타그고야 예르고여가합성 조바차고야 주셔호고녀가 조

가서가 타고 갔더니 영안드가 고고야 땅어 탕먹으라르그네 조나나 고고야 나튼 하도 마도 다니요 고고야 나실냐 총즈그라 야스마요 고고야 따티야 나르치친 조나미르 고고야 니디어체컨드가 영아촌족의고와야 초라하셔가 터고였더니 손드가 고고와

갈로 영아로로고와야 예사토 쇼구아르 나라차고와야 지공자모샹코고 라저티고와야 예천마친잠드르 조차가노르와야 조차사디사르고 영아와티고와야 예롱야리그츠나마 존타바노르와야 다초노고총토르 라이나디고와야 다지자무자그 촌처형르와야 총어로타냐나

아로에드간다와무잉소트바메너즈가나신조다무즈가뜨나용타고땅안파라쪽즈가자샤카루고지 아로에 치자라 종즈가 너건 타니가 주고 나 추강아 끌즈가 샘가 동가고지 아로에 마르티가 즈가 대치나 종니고 쳐뜨가 하리즈가 데려자티고 예망아와 소영가 소샤나고지 아로에 너야 총즈가 끙끌 세마고 따니 마로즈가 띠나 차니고 너 따른 코나 보즈가 띠나 차니고지 아로에 드간다와 모잉 소트바미너즈가 따망아 소잉아 뜨가 용타고지 아로에 시랑아 트너즈가 합성아 바차고 따치소와 마주 흔당즈가 조라고지 아로칭아 샤와 모즈가

0: 아로예 마르티가디 찬아 라퉁나고와야 예차자기르세와 라망가고와야 예차자기르세와 라마롱고와야 나디쇼가탄돌 영아메크고와야 다디낭가나찬아 영아로고고와야 총어차츠느니크 영업전에 연애 고와야 입전에 흥인 뜨거큼은 소매 누고와야 등을 채워놓는 그 소리 연애 고와야 예 남을 자랑을 잔다 소적은 나고와야 예 좋다가랑 롬보 난조 고고와야 예 노시가 텅트거르 나자가 고와야 스마다가 자리 나한테 고고와야지
1: 할라로 야다 여다지

나로의 처음에 토그즈그 감그시라니는 거 땅아 쇼고 뜨그즈그 봉마시 누고 아로의 그나차바위즈그 사갈동바니고 땅아 제가 치그즈 문아 감타고

0: 제응구샤슴제 촘친다라
1: 촘친다라
2: 디촌의 녀니 등 가르마 슴제니 디촌의 녀스마바라 사른결 냠주 고차통샤제인
3: 소는 오시클롱친
4: 소문 오시클롱친
3: 사른결 냠주
2: 디촌의 녀스마니 디촌의 녀스마 등 가르마 냠니와라 디친의 세리 렌친 통제인 냠크남바 Tsormuna Yangzhuwa Nianchen Kang Woshkela Longchen Ki Nian Shewi Linchina Nguanda Tengcar Sung Kielchi Nianbar Guazhen Chi
5: Namo Gi Tuenqin Pege Gi Lamne Nianzhen Xiu Tandilin Gye Ni San Xinba Ni Zhongya Mima Guinqiob Longchen Lekung Gi Pege Chin Lam Yi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仪，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仪，他的你，三九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
1: 세글랜제 공감사 샴라 생규루 냠다리 전쇼주인 탱디 생규루 기난된조원이
2: 삼루 살베 갸람 사바 니티치 지블레 로텐 규밍아 중국 캐주된베 초텐탄 디탕키 콤필릉부 토규네 롱칭키 차구 중앙베시 디탕 중국 소경 지발 땡키 정신키 피침 토규로 구디 동구 시부시규 고타
1: 천재 계급 돕진기 멍시 땡도 동신베 고로
2: 왕구닝키
1: 我的南极错举主席陈清明谈接着那我过了苏迪阿拉伯基也门胡塞朝杰基苏迪阿拉伯基也门基萨加芒布西拉卡多杰归切越界绝别过了索引相听的孙久期能听习近平说呢第一个礼物呢被问你出迷茫基地达尼迷利塔尔杰的阶级主流去存在开心形式接着说及习近平基 대당 중국 조경 시바라 네바도 중국 기출내 고잠대 로덴 규르밍아 중국 개주된 배 최딘다 대당 공비기 럼부터 규바다 로덴 규르밍아 트럽 사르베 최딘다 대당 내 둔기 제초 둔규 치고시 낸두 난유 롱아젠지 철구 중업에 고조로로 랑게기 맨주 최딘기 존에 심주다 뷰레 퉁공 시림도 조르바라 균두 그디 당왔다 맨주다 응고 송지기 레게 람수 퇴구 창도 당토 대당기 강내에 대해 지조주지기 소지 강사라 켜버쳐봤다 민족용다 세소하기 퇴구를 시부로 켜베 대당 처벗차 담부 준대 중국남배 티럽진 조경치 대당기 멍시 땜부 딩신유 샤门롭진쇼르도 닝감 착재내 맹강토 맨십초배 콘덥 20초제다 리대 다시래 링류 락도 추조제 송도제배 冷素고수마라준유 맹강도대내면주치겐지길라웨네바네지레퍼마타 매셔베 링류락도 추주레 닌다 척기유베 매셔바체도 네지잠도신데네바라 송급체규 챙규치기유 샤먼롭진쇼르도 닝감 착재내 맹강기 닝내 생강아베 매셔뿐 리자화기 네바 맹강도 되급 안주 콤덥 20초제제대 콤덥 딱다마 대베네바 문진내라 피부토베 내버티레이길라웨 닌지 내버라 이와지대 하미 글럽제대 단돔지기 유바시 대다르제베 안주 맨셔베 내버제베 니주 응고 니비 토끼 유지 주바리 미사마 대당 용어체균니 만조지 지둔 상부다 지구 체시 케진식시 니동 이슈저지 류 다와 송바라 지접소지 시진핑키 후젠토 덕십다 독심능급 미망 디기 덴베 초바라 류 토민기 믹제 케진식니 대단지 대당이 응기직대지 现在他们这提及及응기列国时可是응기직的没把人呢抗压没把他集中时按照天个特别重这一梦系统统统母体出点的当下下空被动格式电脑语迷茫在外借了金把他厕所空没空都过了个

0: 직접 소지 식경 정부 대당 중국 조경나 거대 동화라 갑조 세류나유 산에 가단 셈바카기 집에 최대마라 두장 주고다 불리 누지 면주 십슈마라 주고 대당의 시베 덴베 초와 계단 다르비 동화 제체대 대당 중국 지리 생신유 조주 메티베 종례의 샥주 체신지 감수 체겐네바 김도류네 면주 치급의 내도연 탁주 딘디 차지 계급 면주 경송 주기 니동이 슈접실로로 김도 규베 십슈 조준기 신고 남자 사도님 봤다 망변지 시주 테르데네 스런싱지 미마맹강기 균두 내용 디내기 정경아 십슈 자제 당외 네버맹강도 판도 초웅 집에 까지 지중도 친유 공로자다 주미 듄나 페베 훈음노르 벨롭진기 레규룽에서 나온외 개견치모와 수현광기 김투 스런싱지 미마맹강 전에 디내기 존일의 면습 또닝기 락다 뜸바다 이기티버소 제대 겐글라 캄수테 녜급에 된다카 세세 십르체유 또는기 사고르르 겐군기 잠라 텐데 용네 PICC 이 진부라 칠레기다 경 텐데 치기유 김도 용네 내요 육배 조준추 맨주 십슈 조준다 맨주 요제세 준기 응유상마 맨주 겐주 규디 제슈 치기유 또는기 만주 맹강도 용네 맹급 보고 류도도 빼지 대가라 김도 놓쳐기유 단다 교회반이 등유정부로 뇌제한 낭토 조주 커섭기 시골로 교태시 갱근공기 신뢰 중당 초로바 되니 나랑기 레가라 캘린 약슈 토바식 제지 숨바지 노종 치바 대당아 차롱 용화다 초용내 공비 용화 체균이 지접소지 토고르낭 체슈이기 된다지지 다절 류제 롭젠 땅이 초바다 롭제 지리 롭소 후르다 배와 샘캄 대당 롭소 협대 동서 대당 안 당부로 조바이 롭소 도시대 규림정 신기 럼노 추구기 남배 토네 롭젠 규지다 류제탕 로메 딩조 최시제기 토 통주 유바라 교류유 장소 신진 장수 총기리 류디 최대 롭중 롭제 초이 주린 슌바 장샤오 이이 류제 롭젠 토 림바이네 롭제 치바다 김장다 롭제니기 냠도 슌디 제대 초부 총중 수 류두비야도 동바다 조고조로 류제기 로법 치로 동로 제대 공주 수부 창제 림신 렉소 동마소 지기 여지 송유 모두 배준 치부규 랑제기 증링 등기 시균 치치외 맨주 십슈 마라 조 신신 맨주 최딘 리공 치갸다 줄하점 여봤다 갸자급주 연기 뇌망 창마 가라마 중의 인능 순도 타니 슈기 맨주 십슈 서지수 조르토기유 Nidong Sumji Suangalo Ligab Didang Zhonggu Zhun Carawa Chekyunni Dang Zhuyang Ki Dunbe Tepju Guji Khe Jinshik Yinbata Longa Zengi Chargu Junga Banni Mikbinti Ngungyuru Yunga Chibe Gagze Tugup Shikshi Shilim Ki Menju Chudin Chajya Gundu Nga Dendu Dangne Chudin Didang Chasha De Gunbyan Tonyumda Mang Yonggi Nyamju Chibe Chosu Denbu Nga Yagye Rukyuru Gudi Dangde Mimang Tungjuru Mangbu Pukdun Dereba Kiribwe Diki Gilambu Rim Ki Dingshin Yobata 중국남배 팅립전기 대당 멍시 대외 댄도 친유 계급초된 대당 우련기 주린 레이하이차오이 롱아전기 차구 중업배진 대당문라 공배동외 덥주일락다르 제대 맨주 초된 직시 교류추 딩섭도 동교받다 내주 대화를 증반해 대당 대화를 증배 초수교교로 응아르배 통진 제대 만소기 대당 청제 토르 동교로 그디 동교받다 대당 협슈태 티베 군편 용캡다 티베 구림 댄신 군류 용화 제교시 송유
1: 딜레쿠네 비원네츠 멍시 심주니 센시 말라시비 중즈타 랑제기 네튼 탐제 탁주 지비에 지 강내티시 지규 후주 시진핑키 멍시 심주로 슝르 갸관니 초세토웨 첸제 정수장배 원주 지비에 카스구도기 랑징엘라 섬린토 첸제 계급도친 준비에 동미기 르부시가인 시데나오시 롱첸키 차구이 중업에 구수로라 랑게키 슈세앙아르웨 치워타 티웨 원일이 기치덥송네 멍시 심주태 슝르 갸비 중지타 지림리에 강도로 제비에 중재카지 뷰티 콩비키 군유 사바르 교신부시 교강어 고부치미 구이토 주 참마타비에 교수치회 기류 지무 요르세 교수동회 체제 지무 직제티 지니 더워진리마 고로와 센십초비에 닝교사르바하오 갸탕업중어슨 이치투미 미시키 시도토비에 듀제닝부 캡기치루다유부시 明儿, 日光三边, 千千三只汤, 天烈普鱼天, 高度儿脚步着行不汤, 国日日日日千千起, 真罪起子体, 孟西顶着开空锁, 阿罗为极度切不实, 真罪汤, 苦够三边,

0: 배둔토 지키부주 시진핑키 계지 피규르 세도나니 멍시 심주니 심주니 구주 바타 티네 튕기 집에 바르키 첸십 지타키 고종을 내부타 멍시 템부시 띵치 지네 첸제키 차샤 양우 다달 피규르 동토 지데나오시 女动于섭실류 개용기 첸제 초진토 공기 멍시 심주타 동맹상대기 女부숙진点不求교 첸제기급도진준발니발토창괴비 지세교갱예난기 통무티르조괴 시대나오시 女动于섭출로라 공리 멍시 심주로 흉류경비 흉류송도주부탄지 꾸지나니 개혁기 카츠구도기 괴고타 경신기 괴고내 고조디 멍시 심주기 조괴 카츠오타 조내 교광 아루에 카세소급타 동메서드타 강제디월락제기 강도라 주교철구진의 구디동괴비 랑스도나오시 멍시 심주기 특주정신타 원통정신 말라진기 구디제라 주교철구기 구디동괴 피심추 랑게기 멍시 심주기 말라진 춘초를 믿다오타 지용기 레츠 토부메바 추세토위 지대민의 미당우소 내통티다 규마체발 탁주지니 튜고를 증위 멍시심주라 갑요치비 갤링기신차 강교섭심시 디제망부 철구지투타 수주튼조로 딩조 님구제라 흉노겜니 롭수타 첸제 시대민의 시치토 피계동교로 냠토 슈갸보타 첸제부이 랭겐지교 철구기 갤류 응아르고치로 동시 랭겐 캐진키 디첸타 산내기 튠조람스 조부타 튜성동화 개혁기 특주 첸제 도수기 냠토 강도치수 치르동화 첸제 니치킬레기 니치니 세리니어 튠 도르튜부타 스타트치부 뉴바 튠비치교로 갑교치바 개급 정중 센시 팁세 지주 소중 쿠키 멍시 심주 냠지 팁세 지도 남장 계시 타로 도고바 랑린 다고 소시 지주 소중 사콩키 탑주기 고고 계시는 카촌니 니르주 치팅키 멍시 심주를 갑교타 싱싱 송타 총결지키 지교토 멍회도와타 냠지토 저된바 튜모토 토담치바 저징소라 냠토 렌디부제키 튠조람스 추십철교 중국 세리 칸키 제교대 차통 세제타 미터 지조로 처분소 중재기 내통의 명리 상제도수 직수치니 마라젠타 직젠키 첸제 강도치신부시 개급기 특주 니치워 랑개기 멍시심주려튼키 세제기 중재기 니시를 동총치신마세 규마체발 강도톱신부시 치치통라 야기부디 중국의 능미 진십소비 니자르 점린토키 머니 잉규르세키 마비 쯔치슈 좀타지 게지토 토토 짐규르 투삼수 내규비 파카르키 수수마라 통무티 캡자치니 지딩캄키 춥수타 딩가 짐규르 소라 심주치규르 제지케진 코딘치부시 치 차통외수 섭수치부디 세십캉타 톨롭레 추비 강동초비 니세콩 냠지토 슈글레 추비 웨뷰 넘버 사르갸시디 절세 유디 네바 저저시니 투접 치그삼키 웨컴키 상워티 되유시 치탈순키 차긴 초수 슈게버디 랑게키 콜시부 커플링 냠다르키 년춥 슈세 토슈키 特斯拉 순수성 차초이 징게 진수 용기 커플링 저외 주켄 듀수 리투 변변하 슈스제니 커플링 냠달 년춥소 저순키 면추직체 슈스초교로 디웨랑제키 디교체바시 치초규키 뇌지초수 슈누게바타 랑게키 첸시케비 제교타 경우식바 교체세지지 리지게네 염지체바타 미토처공기 남바타 지뉴 동요민바 카기교 통말 원교중네 기수소준키 전체캡콘라 카쇼사바시도유시 멍시심주라 규마체발 제게 사와중리 변조타지소 뷰티 컴퓨터교로 디교로 개신체부시 월로 제조타 교제세시 소주식슈소 멍시심주티에 유진 강도체부타 랑게키 튀어살비에 체진락제타 뉴교살비에 랑코로 외부 뉴주장남소 사탈튜레라 규마체발 락제키 얇게 용교로 디교토부시 랑게키 체지케비에 신뢰경위 你工具기 님사회투라 님정화타 튐법차비 처듀람스 세튼신이 주지 튐파라 텀람살갱시 되듯이 최근 세계 교차를 미비해 중시 사람의 꿈이 충동 말라기 추지 락제라 원통 정신기 멍시 대교 제법시 콜람 지우송 남비 콜교 자외 지부 사람의 말라 사람들다 심주 사람의 제법규 원통기 능지르 컬롱기 뉴소 락제라 세계 사부중어다 티장기기 뉴규디자다 탄이기 믹세 원교를 용어 지발 진탕 개진대법시 닝列타 충동네 主治他女哥爬了起特区高多时时在外蒙西行住他周月崔德康南起列国内进爬了起团结连列托今年恩牌批给中国的第九六点七八十女东孙就松了罗了现在给个不得不进中草我级别特区名字定期前年蒙西行住了全用的兄弟要他同名三条女的七十中国的兄弟要过给其现在来团别我觉得了电波龙一心
1: 建筑库的配备前年出赛多位现在仍处长别塔现在结合不得进拥有了中草的车局江南三百多别特定居其行不是
2: 这个来过年别别你出改用随着建筑是王国人气在足建人毕竟图我的南北座建筑是陈清明的接着那么是王国人气你们留人接着书记结合建筑是习近平的
1: 接着书记结合建筑是苏联农民的特别级战略统帅军长的中国的我的南极这边的你这在呢怎么能给老家军队前边吹度立下团结南域中国区呢我的南区的领导当年的结合民兵撤退国政民的特别级你这了这种说法的特别主给机密兵了系统比赛投票提供卡给你边你们来了各地当地中国的我的南极联邦集团初步组局了各地东队有中国解用随着 我的南区的别的人们的丁十度当地让所有听日间给下下了各地东西立即被对越级送予陈清明期当年的几个米币七度国这边特别级的这窝我的南的中国这窝军界没把它丁十度做法的切不是一个蒙西的我被蒙西蒙西一个蒙西界三米界把它电度着行予中国的重置也清不透把它这些地理学就赢 我的南区呢中国几个世纪了罗点九名啊这种修行于我的南区呢中国区的别的了兄弟家伯的记住列立卡的责任中十度当地我的南的中国列王集团初步走中七伯的各地东队越级送于王东明堂王东峰所接着那修于
0: 这个列库呢别为呢去今年点别大别是委托我将军行去归内路
3: 秋冬国教宋教授是来到国班马尔马军校年了别国北行情黄冈重庆英山座陶家河乡土六七港岳区总的大约不是国北行情三年六岳区日记开别最期日记开班陈铁强期陶家河以色不提宋老和他国高啊我所批送错吧忙做给孟姓也不远那天呢空座了透靠位你做给别国高饶不他
0: 경규마체콘첩세탄삼로저조막튼지기티 처제리부총리 지송월라 산지청규도조네 중국살지르 제제조교로 멍시템부시 띵유 지송부시 최동국교 숨주 숨실류 다오주배도조토 자회 마라마 준쇼닐라바 陶家河以牛背脊骨之活了
3: 国中几次前面，每张松东亚木森边，妈妈给特别前面，超出了地面，弄出他每个去人民啊，出归了高过去不是？讲究几个人内机灵，应山林规矩，三只把胡坤江去我住前边，蒙错错，记住你听啊，指定图用你，面么人景图，你是干活去不他？俺说陶家河以中路面子地面，面就前边，上宿小路会妈妈那天长图图别大又不是？
0: 昆村水民密西北经济独人给套了孟明吉堂孟明尼孟明啊级别一个贵月即送不是落地平时往期各条条妈妈期面目局局级别中路面在给局下他叫有没有去北牌出局期他们能不行了局了又不是行吧按小得意地大仓门尼俺去尼马的干别福林丁营西局不是这点丁给推索 陶家河乡库松杨来看起国宅男靠到高楼为福林丁给金不是应山总体金仓行的写给监护的话安笑得意
3: 如大别以天幕某银别扭曲了电影三年提给公司塔电视行退界年规级别那么久年中路面具天脸皮给修仙大雨及我这些不是